0: When life gets too hard and you feel like no one understands you.
1: But you can't keep those feelings inside, Denim Soup is here for you.
0: We listen,
1: we take your side,
0: 끄덕끄덕 100% understanding, 태훈.
1: 토닥토닥 100% uplifting, Junior.
0: Welcome to Denim Soup!
2: Yes! We are 태훈 and Junior back in the studio, 인사해줘요!
0: 인사하겠습니다, 둘, 셋!
1: 안녕하세요, TNX입니다.
0: 태훈입니다.
1: 안녕하세요, 준혁입니다.
2: 와! Yo! 많이 더워졌어요.
0: Yeah. 네, 오늘이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2: 아, 맞네.
1: It's so
2: 네.
1: hot.
2: It's so hot. 인지는 정말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어요.
1: Yeah.
2: 막 뭐 늦 뭐 늦 그 봄이에요. 뭐 여름 초라서 아직 괜찮아요. 뭐 이걸 이제 뭐 할 수 있는 네. 부정이 없어요. 그냥 그렇죠. 받아들여야 돼요. 여름이에요.
1: 맞아요. 맞아요. 다음 주가 장마가 이제
2: 어, 네. 어 맞아요. 원래 우리가 6월 말 아니면 7월 초라고 하는데 맞아요. 오늘 오후에도 비가 좀 온다는 소식도
1: 예.
2: 있고
1: 예.
2: 주말에도 좀 온다고 해서 과연 이번 장마는 많이 올 것인가 아니면 안 올 것인가. 아,
0: 장마가 좀 늦어졌다는 얘기가
2: 어, 맞아요. 있더라고요. 네. 어, 좀 늦어졌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엘니뇨의 예. 현상으로 좀 여기저기 어 아이다호주라고 그 네. 미국의 한 주에서 네. 우박이 내린 거예요.
0: 아,
2: 며칠 전에
0: 어.
2: 그래서 막 그런 영상이 계속 SNS에 뜨기도 하고 네. 날씨가 좀
1: 약간
2: 이상해요.
1: 네, 어,
2: 이상해요. So yeah, the weather has been weird. It's yes, the last weird. Day of June as Taeun brought to our attention. But yeah, we're supposed to get 장마. Junhyuk has been keeping up with the weather. He says that 장마 is supposed to start next week, which is our monsoon season or our rainy season. And it's a little late. We were supposed to start getting it around this time of the year, but it's kind of been pushed back. I've been hearing that there's like this El Nino type of situation going on, and Idaho, for mm-hmm. those of you who were there, you guys got like a lot of hail the other day, so
1: yeah.
2: be safe.
1: Yeah, be safe and take care.
2: 지금 멕시코에서는 비도 많이 오고 있대요. 멕시코에서는 오. 비도 많이 오고 있고 어 미국이랑 유럽은 너무 덥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어 Anaga was saying that it's been flooding here. 어떤 지역은 지금 계속 혼수 상태라고 있고 지금 정말 여기저기서
1: yeah. It's so weird.
2: It's so tomorrow. weird.
0: Tomorrow?
2: So weird, huh?
0: Tomorrow 아세요?
2: What?
1: 아, 영화.
0: 영화. 네.
1: Tomorrow.
0: 어, tomorrow.
2: 알죠.
0: Yeah. 갑자기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2: 설마.
1: 갑자기 빙하기?
2: 되게.
1: Yeah.
2: So he's like, "Wait. Are we like starting to see stuff like from tomorrow, like the movie?" And I was like, no. Take it back.
1: Earth is dangerous right now.
2: Yeah, it's dangerous. Okay, so we need to jump into our Daenamu soup. We've got some interesting messages today. Yeah, we got some interesting stories for today. And I remember our main story got our entire staff very heated over it, so I can't wait to see what our listeners expect. 오늘 이야기들이 참 재밌고요.
1: 네.
2: 사실 이 사연이 들어왔을 때 이제 작가님이 한번 쓱 던진 네. 거예요. 우리 스태프들한테 팔칙이 한번 뒤집어졌어요. 오늘 본격 사연을 들어보시면
0: 그러니까요.
2: Excuse me. 어, 좀 그랬어요.
0: Yeah. 제가 그래 안 그래도 오늘 출근하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사연 좀 재밌다. 이게 격주 이게 한 줄 건너뛰면서 이렇게 좀 나오니까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2: 이거는 분명히 작가님이 템포를 맞춰가시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정말 우리 청취자분들이 보내준 거를 그냥 순서대로 지금 거의
0: 아,
2: 정리를 하고 계시거나 좀 그러고 계시는 것 같은데
0: I think good choice.
2: Yeah, so he's been noticing that the stories have been getting like pretty intense like every other week, so he loves the tension, and he told the fans that today is going to be quite interesting. So it's exciting. So let's jump into telling everybody about the show. 자, 우리 태현 씨, 대나무 숲 어떤 코너일까요?
0: 네, 우선 대나무 숲은 파트 1, 밸런스 숲. 어디에 물어보기도 애매한 사연, 결정하기 힘드실 때 밸런스 숲에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대신 정해드립니다. We answer your heart to ask and answer questions. Part 2, Anonymous Soup. 다소 진지한 고민, 위로와 공감이 필요한 사연 보내주시면 진심을 담아 소개, 공감, 위로, 노래로 처방까지 해드립니다. We read the anonymous listener's story without healing song choices. Part 3. Prescription Soup. 사연자에게 전하는 응원의 메시지와 힘이 되는 맞춤 처방곡. Our song choices to help with the story of the day.
1: 네, 이 코너에서는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해요. 계속 사연 보내주세요. 그리고 파트 2에서 소개해드리는 익명 사연에 어울리는 맞춤 처방곡 저희가 각각 준비해 올 건데 여러분은 어떤 곡이 더 처방곡으로 어울리는지 투표해주시면 그 곡이 오늘의 엔딩곡이 됩니다. We need your participation. After hearing the story of the day, we will tell you what songs we chose for the story. You have to vote for whose song matches the story the best. that song gets played as the last song of the day.
2: Yes. Yeah. We still get messages from our listeners, so you can 네. continue to send those in. 이거는 메시지 보드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많은 분들이 DM으로 보내주고 계시는 하시는데 yeah, 아무래도 yeah. DM으로 보내면 아무도 안 보이니까요. 어, DM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아, 네. 이게 저, 우리 메시지 보드가 어, 아리랑 홈페이지 자체가 개인정보를 소집하지 않으려고 매번 새 아이디 또는 이제 뭔가를 만들어서 올려야 되는데 아, 네. 이 헤딩이 어찌됐든 타이틀이 계속 눈에 띄어서 그렇죠. 좀 부끄러워하시는 청취자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게 조금 너무 부끄럽다 yeah. 하면 DM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돼요.
1: Yeah. Okay. Join us.
2: Yeah, so you can email us, DM us, and you can use it on our message board. But I've noticed that some of our listeners get a little bashful because the message board is like just out there. So yeah. yeah.
0: 예, 저희가 하는 사연들이 다 실제 사연인 거잖아요.
2: 네, 맞아요.
0: 맞아요. 이게 되게 어떤 한 드라마의 시나리오 같아가지고 되게 당황스럽긴 한데 어쨌든 진짜 사연인 거잖아요.
2: 그냥, 네, 알겠습니다. So yeah, the Taeyeon's like these are real stories. Or I was like, yeah, yeah. Our listeners are sending these real stories, like because no, right. it feels like it's like the backbone to a drama or yeah. something. Okay, so Taeyeon, what is our balance soup? Our first story for balance soup for today. It's like it's actually kind of a simple question, but I don't know if we have a simple answer.
0: Like appetizer.
2: 어, 그러니까 yeah. 뭔가 좀 진짜 좀 간단한데 과연 우리가 간단하게 답을 해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태연 씨 첫 번째 밸런스 뭐예요?
0: 네, 우선 첫 번째는 매번 약속 시간에 30분씩 늦는 친구. 이 못된 버릇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번 기다려주니까 저를 너무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요. 라는 사연입니다. A friend of mine is always about 30 minutes late whenever we meet. How can I get them to fix this bad habit? I feel like because I always wait for them, they've started taking me for granted.
1: Ah, yeah. Oh, yeah.
0: 이러면 진짜. 30분 일찍 얘기하면 돼요. 약속.
2: 어,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1: 어, 네. 저는 반대예요.
2: 어, 그러니까 어차피 늦는 친구는 네. 그러니까 한 시간 일찍 보자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 원래 한 2시에 아. 봐야 되는 거면 예. 우리 오늘 약속 시간 1시. 그리고 그렇지. 나는 2시까지 맞춰서 가는 거고.
0: 아 근데 그게 또 좀 그렇다.
1: 아니 근데 저는 제가 실제로 이런 친구가 있어요.
2: Okay, so okay, so Junya actually has a friend like this.
0: Wow.
1: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그런 사람인데.
2: 근데 이게 고쳐지진 않아요, 네. 여러분. 아, This 옛날, is not gonna change.
1: I think 근데 옛날보다 좀 괜찮아지긴 했는데 그 이제 아미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원래 한 2시간 늦던 사람이 한 이제 한 1시간 30분을 줄었는데 이제 제가 찾은 방법은 그냥 저도 늦으면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예를 들어서 한 4시에 약속을 잡으면
0: 여유 있게.
1: 어차피 이 사람은 4시 반에서 5시에 올 거 알아요. 그래서 그냥 저도 그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애초에 그냥 우린 무조건 4시에 딱 만나서 놀기를 시작해야 되라는 약간 그거를
2: 생각을 버리고
1: 살짝 이 사람만 만날 때는 조금 버리고 조금 그냥 편하게 내가 피가 됐다 생각하고 약간 조금 편하게 만나는 게 좀 멘탈
2: Okay, so for him, he just meet. So let's say if they agree to meet at 4, he knows that the friend is going to be for like meet at 4:30 or 5. So he just takes his time to leave the house yeah. to match the friend. So people who are late, it's like somehow

0: programmed into their being to constantly be late. So I don't think it's something you can fix. 이거는 네. 뭐 군대 갔다 와서 그 친구분이 조금 나아졌다고 하긴 했지만 경험상 늦는 사람은요. 이게 본인들이 빨라진다고 해도 안 되나 봐요.
1: 맞아요.
0: 안 고쳐지더라고요.
2: 네, 궁금해요.
1: 아, 심지어 되게 자랑스럽게
2: 왜 늦을까?
1: 나 이제 안 그래 그래요. 아직도 그러거든요. 너무 짜증나는 게 몰라. 아직도 그런데
0: 몰라.
1: 아직도 그런데 본인은 자기가 되게 고쳐진 줄 알아.
2: 근데 일단 저는 사실 제 주변에 이런 친구가 없어서 그리고 뭔가 약간 늦더라도 뭐 플러스 마이너스 10분 뭐
0: 그리고 말을 하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2: 연락이 오죠.
0: 나 미안한데 다 왔지만 뭐 지금 차가 늦는다. 너무 많이 막힌다. 아니면 나 지하철 뭐 한정화장 뭐 놓쳤다. 뭐 그러니까 뭔가가 이 이유라도 있는데.
2: 그렇죠.
0: 근데 이거 늦는 사람들 저도 물어봤어요. 뭐해?
2: 그러니까 저
0: 궁금해요. 늦잠 자? 뭐해? 이러니까
1: 나름 이유가 있어.
0: 나름 이유가 있어요.
1: 나름 이유가
0: 그러니까
1: 있어.
0: 뭔가 전날 룩을 꺼냈는데. 그러니까 전날 옷을? 자기가 옷을 꺼내놓고 이제 안 늦으려고 노력을 해봐도 입었더니
1: 별로야.
0: 아닌 거야. 근데 그거를 성격상 못 견디는 거죠.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다 그렇지는 않지만 제 주변에 이제 늦었던 분들 중에서는 이제 물어보면 그런 이유도 있어요.
2: 그럼 안 그러니까 준비할 때 미리 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전날 옷을 꺼냈어요. 그리고 막 우리랑 막 영상통화도 하고 막 뭐 예를 들어 여자라면 사진도 찍어서 내일 이거 입을 거야 뭐 이렇게 입을 신발도 이렇게 할 거고 막 가방도 이거 말 거고 그래서 그래 막 우리 맞춰서 가자 이랬는데 딱 입었는데 아닌 거야. 자기가 그 느낌이 없었던 거야. 근데 그거를 그대로 입고 나오기에는 싫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 바이브에 맞게끔 입고 나오기까지 또 옷을 갈아입고 또 어쩔 때는 또 막 뭘 꺼내 뭘 까먹어서 다시 집에 돌아간 적 있고 하여튼 그 약간 좀 습관들이 있어요. 그 좀 자주 자주 늦는 분들의 근데, 습관들이 좀 있어요.
1: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경우들 케이스들은 그래도 좀 양반인 편이고 뭔가 그러니까 좀 이해할 수 아 물론 그치,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이해할 만한 이유가 그치, 있는 건데 그치. 대부분의 늦는 게 약간 습관인 친구들 이렇게 진짜 너무 늦는 친구들
2: 누워 있다가
1: 보통은 느려요 하는 게 제가 왜냐하면 옆에서 봤거든요. 돼요. 준비한 걸 봤는데
2: 진짜 짜증난다.
1: 약간 you know saying 약간 yeah. 진짜 느려요.
0: Okay, so I was saying that I've known because Taeyeon's like, why are people like this? Because he's thankful that he doesn't have anybody in his friend group that is like this. But he's just like, why are people like this? And I was like, well, I've seen some people that it's just kind of like a personality. So like, I've had some friends in the past where we would have like in the group chat or even like, you know, we would FaceTime or whatnot about like, oh, what were we going to wear the night before? We're all going to match to a certain color or whatever. But then like they wear it and it's just like not what they were vibing with the night before. And then they end up changing it. And that fashion show ends up making them late or they forget things and then Junhyuk's like no that's those are the nicer friends. I've had friends who are just they're slow. Yeah. So like I've actually seen them get ready. They're just naturally slow and that's what makes them late. So that would be it. 근데 이거는 고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일찍 더 일찍 만난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2시에 만날 거 생각을 하면 1시에 보자고 하고 2시까지 나가시면 될 것 같고
1: 맞아요.
0: 아니면 2시에 만나자고 하고 늦게 만난다고 생각을 하고 나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태연 씨 뭐 더 줄 수 있는 애드바이스가 있을까요?
2: 아 근데 제가 사실 친구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제 시간을 크게 투자하지 아 이거 말이 좀 이상 친구를 잘 안 만나요. 그러니까 친구를 잘 안 만나는데도 이제 연락이나 이런 걸 간간히 하면서 되게 친한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보통 친구를 만날 때는 이제 되게 오랜만에 만나는 거다 보니까 서로 약속을 되게 잘 지켜서 만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경험이 학생 때 말고 없어요.
0: 오케이.
2: 그래서 네 뭔가 친구를 고친다기보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본인이 너무 짜증이 나서 아, 얘는 아닌 것 같다 하면 안 만나시면 될 것 같고요.
0: 그렇죠. 맞아요. 그게 좀 안 고쳐집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태연 씨 말이 맞는 게 이거는 뭐 준혁 씨 친구분도 뭐 나아졌다고 하면서 한 게 한 30분 정도 줄어든 거라서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특색 있으신 분들이라 내가 못 참겠으면 그냥 이쯤에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긴 할 수도 있어요.
2: 아니면 이제 뭐 너무 시간이나 이런 계획들을 타이트하게 잡지 말고 약속을 잡은 다음에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면 기다리시는 것도 방법이긴 하죠.
0: Okay, so yeah, Taeyeon says that he just thankfully doesn't have this kind of situation. So he says that he he also

0: 그래서 통 남긴 사람이 무안해할까봐 응 그래 그게 맞는
1: 맞는
0: 건지
1: 겁니다.
0: 의무감 내려놓고 저도 같이 일식 파는 게 맞는지
1: 아니, 아니,
0: 모르겠어요. 사실 통
1: 아니에요.
0: 남기는 그 친구들 다들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1: 예?
0: 아,
1: 왜 있는 거지? 오케이,
0: 잠깐만. 이게 그러면 이 단톡방에 있는 친구들 별로 안 좋아한다는
1: 아니, 그러니까
0: 말인가요?
1: 그 내가 봤을 때이한 명의 사람이니까 10명 중에
0: 네.
1: 한 분이 좀 주로 말을 주도를 하는데
0: 네.
1: 이 나머지 8명이 이한 명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로 예를 들면 그러지 않아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저희를 예를 들면 제가 보통 말을 남기고 애들이 저를 안 좋아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이제
0: 그렇죠.
1: 대답하는 지금 우리 사연자분 빼고는
0: 네.
1: 거의 그냥 의무적으로 있는 모임인 거죠. Read the English one for us
0: Yeah. Oh,
1: too.
0: yeah. I have to read English. I'm in a group chat with around 10 people, and when this one person leaves a message, everyone in the chat reads and ignores it. I'm not the type of person to leave someone on read, so I tend to leave an emoji or say okay, but I'm starting to doubt if I'm even supposed to reply. Honestly, the person who posts is not really liked by the rest of the group.
1: 아까 거에서는 친구 늦는 친구 late fee를 달래요. late penalty를
0: Late
1: 하라고
0: penalty.
1: 하던데요. late penalty.
0: 그렇죠.
1: 그러니까 늦으면 만 원.
0: 네, 그런
1: 뭐
0: 규칙이
1: 이런
0: 있는 건
1: 식으로
0: 너무 좋아요.
1: 규칙 내는 것도
0: 오, 네.
1: 근데 그거를 이제 만원 내면 이제 그날 모임 할 때의 비용에서 이제
0: 네.
1: 보태서 하면 되죠. Oh,
0: 그렇죠,
1: that's
0: 그렇죠.
1: not late fee. That's actually a good idea.
0: Yeah, that's good
1: Okay, that's a
0: idea. 근데
1: great idea.
0: 이거는 사실
1: 근데 일하는 방인가?
0: 아니 모르겠어요. 뭐 무슨 일인지 아니면 뭐 그냥 소모임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사실 일단 마음에 들진 않네요. 그러니까 이게 다수가 한 명을 대상 어쨌든 그러니까 뭐 감정이 섞인 대응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방이.
1: 그러니까요.
0: 네. 그럼
1: 왜 있는 거지?
0: 나가지. 그렇구나. 자기들끼리 방을 만들던가.
1: 있을 거예요, 분명히.
0: 아.
1: 제가 봤을 때이 정도면 있을 거야. 있을 것
0: Actually,
1: 같은데.
0: honestly, yeah.
1: 근데 난감하다,
0: 아니,
1: 이거.
0: 근데 이거는 사실 이분은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긴
1: 근데
0: 해요.
1: 저는 저도 그래요.
0: 네.
1: 저도
0: 그러니까 뭐
1: 그래요.
0: 의무감, 책임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그저 그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매너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1: 맞아요.
0: 그러니까 뭐꼭 굳이 타이핑을 하지 않더라도 이모티콘 하나 혹은 뭐 하트 하나 누른 리액트가 있다는 게 저는
1: 그쵸.
0: 중요한 것 같아서 이분은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고 사실 여기 있는 10명 중에 그 8명 면담 좀 하고 싶은데 장난 하나
1: I
0: 지금.
1: love how he's getting so upset about this. So, he says that he wants to sit down with the remainder eight and have a talk with them because this is actually very rude. But he says that for our listener who is, being well-mannered, thank you for being well-mannered because I have to agree. This is like just common decency to be able to and I feel that the remainder eight probably have their own group chat anyways, but like it I feel that you're fine. You're
0: 네,
1: fine.
0: 이분들 본인들이 이렇게 안 당해봐서 그래요.
1: 맞아요.
0: 네.
1: 일단은 우리 청취자분은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준혁
0: 그럼요,
1: 씨는
0: 그럼요.
1: 어때?
0: 네.
1: 본인도 좀 일찍하는 편이라서 그래요?
0: 아니, 애들은 리액트가 있어요. 아니, 제가 원래 이런 걸 답장 없는 걸또 싫어해서. 그리고 애들이 그런 걸 답장이 없지도, 그러니까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리액트가
1: 또
0: 있거나
1: 리액트가 있는데.
0: 대답을 하거나 하거든요. 그래서 뭐 멤버들이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이 상황 자체를 저는 아 근데
1: 굉장히
0: 이거 상황은
1: 불쾌하게
0: 음음
1: 보여요.
0: 맞아요. 좀 스페셜한 상황인 것 같긴 해요. 사실 막 이렇게 뭐이 친구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만 없었으면 저는 솔직히 편하게 할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사실 뭐 단톡방에 있고 막 하면 이렇게 막 그러니까 약간 그런 친구도 있잖아요. 막 약간 너무 다들 친하고 편하니까 그냥 막 보내요 뭘. 근데 솔직히 말해서 너무 많이 보내니까 나는 관심 없는 것들도 있는데 너무 일일이 답장하기 솔직히 귀찮단 말이에요. 이게 매일매일 그렇게 보내면. 그래서
1: 그렇죠.
0: 그냥 보통 보내는 사람만 보내고 그냥 저희는 읽고 한 번씩 그냥 키키키 이런 거 하나 그냥 보내주고 약간 좀 그런
1: 그러니까
0: 느낌.
1: 사실 요즘은 시스템이 좋아져서 그냥 더블 탭 하면 좋아요가
0: 그렇죠.
1: 됐든 뭐가
0: 좋아요.
1: 됐든
0: 예. 그렇죠.
1: 되니까
0: 맞아요.
1: 그러니까 굳이 모든 거에 일일이 답하진 않더라도
0: 네. 그렇죠. 아, 근데 답은 한 번씩은 하죠. 그러니까 아예 너무 일시파죠.
1: 근데
0: 그러게요.
1: 이 느낌인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반대로 10명 중에 9명이 엄청 보내서 막 아침에 일어나면 막 몇백

0: Are you ready?
1: Every day is K-pop.
2: Listen up.
3: Anytime and everywhere.
4: Arirang Radio.
3: Arirang Radio.
1: It's time for Anonymous Soup, and today the heading is post-office breakup. I'm starting to like a coworker who knows us both. 얘들아, oh, I think I have a new crush. I don't know what to do.
5: It's been a year since your last boyfriend. It's time to move on. Who's the new guy? Why are you hesitant?
1: Oh, 그게. So, you remember how I left my old job and then my ex left shortly after? And that one guy we both were really close to, like, he still works there.
6: Wait, you like a guy you and your ex both were close to at your former job?
1: Oh, 그게, oh, yeah. So I recently had to reach out to him for work, and I think I didn't notice it when I was dating my ex, but he's gotten a lot hotter, and he was so nice and helpful when I called.
5: You're not in the wrong for what you're feeling, but I can't see how this would be a problem for you. Since your ex knows that guy as well, you'll have to see if they still keep in touch or not. If they do, it could be awkward for your crush.
6: I agree. If your ex finds out, this could get messy. Before you go forward with your feelings, try to see if he still keeps in touch with your ex and go from there.
1: Oh, what should I do? I'm not sure if he'll even think of dating me if he's still in touch with my ex. I think I need to see where they stand first. So, 태훈, could you 정리해줘요?
7: 네. 4년 동안 사내 커플이었던 전 남자친구와 헤어진 지 1년이 지났고 이제 마음도 완전히 정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 때문에 연락하게 된 저희 두 사람을 모두 다 알던 직장 동료 오빠에게 자꾸만 설레는 감정이 생깁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렀어도 전 남친과 얽혀있던 관계라 망설여지는데 이 사람 좋아해도 괜찮은 걸까요? Our listener had a workplace relationship for 4 years. It's been a year since they've broken up, and recently our listener reached out to a guy the ex and our listener knew from the company they used to work at for work reasons. Now, they seem to have feelings for this person.
1: Okay, so in plain sense, the listener doesn't work at the company anymore. Her ex doesn't work at the company anymore. But the guy that she's now crushing on still works at that company. And she had to reach out to him for work. And they haven't seen each other in a while. And she's been single for a year. So I'm guessing there's a little bit of time there. But the guy knows the ex. Now, if they're still in contact, we don't know. But still.
7: 이게 정리하자면 이 사연자분과 남자친구분은
1: 퇴사하고
7: 퇴사를 하신 거고 이제 그 둘을 알고 있는 다른 남성분은 아직 일을 하고 있고
1: 그 회사에 일을 하고 있고 근데 헤어진 지는 1년이 됐고 퇴사한 지도 좀 시간이 된 것 같아요.
7: 네, 그렇죠.
1: 근데 아직까지는 그 전 남자친구분이 그 오빠분 그 회사 동료 오빠분이랑은 아직 연락하고 지낸지도 그러면... 잘 모르는 사이인 모르는 상태.
7: Yeah. Wow. I think it's good scenario.
1: 자, the name of the K-drama.
8: Yeah.
1: 자, 이건 어떤 K-드라마인가요?
8: 약간 아침 드라마인데 약간.
1: 어, 이거야, 맞아. 약간 아침 드라마인데.
8: Yeah, this morning drama.
7: I think it cold.
1: 만약에 자 봐봐 두 분은요 사실 이제 친구분들도 이제 회사 생활을 하거나 이렇게 좀 사회 생활 뭐 군대 갔다 오고 이러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저기 뭐 지인이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이제 만약에 남자 지인이 이제 사내 커플이었다가 이제 이 상황이었다고 쳐요. 근데 역할은 바뀌었고 근데 이제 원래 같이 알던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랑 이제 일 때문에 다시 연락을 했더니 아직도 그 부서에서 일을 했었고 이제 일 때문에 연락을 하고 했는데 그때 못 느꼈었는데 이 누나가 원래 이렇게 예뻤나? 이 누나가 원래 이렇게 다정했나? 이러면서 설레기 시작을 한다고 말해요.
7: 네.
1: 어떻게 말할 거예요?
7: 아 근데 이거는 모르겠네요. 이게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선 저는 제
1: 선곡
7: 이 의견을 내 선곡으로서 먼저 어필을 드리자면 저는 TNX의 Love or Die를 들고 왔습니다.
1: 어머! Love or Die. 그럼 사랑을 선택하시는 거네요?
7: 그렇죠. 아니 왜냐면 아니 이 본인한테는 놓칠 게 없어요.
1: 오케이.
7: 왜냐면 이제 X고 그러니까 사연자분도 마찬가지로 X와 이미 정리가 끝난 거면
1: 그 아니 그 1년 지났고
7: 그 X를 굳이 아 사실 저는 그 기간도 뭐 1년이든 뭐 한 달이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어쨌든 그 X랑의 정리가 끝났으면 그냥 남남이고 오케이. 좋은 추억이 있을 뿐이지 본인의 어쨌든 이제 새로운 뭐 미래를 약속할 수도 있고 뭐 모르잖아요. 그러려면 쟁취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심플하게 사랑은 쟁취하는 거라 생각해요. 네, 죽는 것까지 너무 극단적이긴 하지만 네, 만약에 제가 투표가 밀렸을 시 우리 노래를 듣고 싶지 않냐라며 어필을 하기 위해 들고 왔을 뿐이지
1: 네. So he chose their track "Lover." Dino's like, "So you're choosing love?" He's like, "Yeah. I mean, I didn't really pay attention to the how long it's been since they broke up, but they broke up. It's already history. It's not like it's his best friend or anything. So there's no reason for them to, you know, not pursue it. We still don't know if the guy has any interest in our listener either. So he's just saying that, yeah. I mean, it choose love. Why not? And he says, if the listeners did not choose a song, he was just gonna push the fact that it's their song." So that he can get the votes. Okay, Junif, what about your song?
8: 저도 그냥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남자친구분, 그러니까 전 남자친구분이랑 지금 좋아하시는 남자분이랑 너무 친하거나 막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 사이면 저는 조금 애매할 것 같긴 한데 그것만 아니라면 솔직히 전 남자친구분한테 뭐 굳이 1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뭐 가능하면 모르게 하면 좋겠죠. 그래서 그냥 내가 모르게 라는 노래로 선곡을 했습니다. 아이콘 네, 내가 모르게.
1: 오케이 내가 모르게. 오케이 yeah. Don't let me know from Icon was a track because he says yeah I mean we need to find out if the X is still close with the guy to kind of clear the air there. But I mean, if not, there's no reason kind of not to pursue this. First things, Django was saying that, I mean, step one is definitely see if the crush is still close with the X, because if they are, then it's drop it like it's hot because... 네, 저도 두 분이랑 의견이 비슷하고 우리 청취자분들이랑 의견이 비슷한 게 일단은 이분이 전 여자친구분이랑 동료랑 상관없이 일단은 두 분이 퇴사를 하고 제가 봤을 때 이 우리 청취자분도 연락을 안 하고 지냈던 것 같아요. 이 남자분이랑 그러니까 퇴사를 하고 나서 거기 그렇죠, 회사에 그렇죠. 있는 사람들이랑 굳이 그렇죠, 연락을 그렇죠. 하고 지냈던 것 같진 않고 이번 일로 인해서 연락을 안 했었다면 아마 연락 계속 안 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렇죠. 물론 남자분들은 어떻게 또 지내는지는 잘 모르지만 만약에 우리 청취자분이 이제 그 전 남자친구분도 이제 똑같이 그냥 퇴사하시고 그쪽 사람들이랑 연락을 아예 안 했었다면 불편할 거 없어요.
8: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7: 근데 그치. 만약 그 전 남 X분과 지금 연락하는 분이 정말 좀 친한 사이고 하면 물어봐야겠죠.
1: 근데 이거는
7: 최소한
1: 친하면
7: 괜찮냐?
1: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이건 친하면 이거는 그냥 X의 베스트, 그러니까 X의 친구가 입장이 되는 거지.
8: 그렇죠.
1: 동료랑 이런 거는 좀 상관이 아니라. 없을 것 같아요.
7: 그럼에도 저는 물어는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당장 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래도 매너 지킬 건 지켜야 그렇지. 하니까
8: 너 전 여친 만나도 되냐?
7: 괜찮냐? 혹은 그러니까 제가 그 지금 연락하고 있는 분께 얘기를 하겠죠. 나 이런 사이였고 뭐 알 수도 있겠지만 둘이 친한데 내가 지금 너를 좋아한다. 괜찮냐?
8: This is America. What?
7: 이거는 미국이고 한국이고
8: Can I meet your ex-girlfriend?
7: 인간이 태어난 인간이 만들어진 시점부터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
8: Hey my bro, can I ask you something? Can I meet your ex-girlfriend?
1: Would you?
8: Would you?
1: 아니, would you?
8: No, oh, 저, no. 안 돼, 절대 안 되죠. 저는 X, 아, 저는 제 친구의 연인들은 X든 미래든 건들, 아 미래는 모르겠지만 X는 절대 건들지 않습니다.
1: Okay, okay, okay. So, yeah, it seems that the members, but Taeyeon was saying that he wants to at least ask. So, if we're under the impression that the guy is still talking with the ex, like he would still try to, you know.
8: Yeah.
1: Ask about it so that they can kind of clear the air and then move on from there. Because, I mean, you can't help how you feel about somebody. So, you know, you might want to do that, but then she just get a little worked up over the fact that.
8: 일단은 이 내용에서는 저도 괜찮다 생각해요. 아, 진짜 이런 상황만 아니라면, 그러니까 정말 막 갑자기 퇴사하셨는데 X 남자친구분이 퇴사하셨는데 지금 좋아하시는 남자분이랑 그분이랑 지금도 절친처럼 막 지내는 약간 막 그런 사이만 아닌 이상은 저는 상관없어요.
1: 왜냐면 so yeah, 준혁 was saying that yeah, as long as they're not besties, it should be fine. 근데 저도 동의하는 게 만약에 우리 청취자분만 퇴사를 하고 전 남자친구분 아직까지 같은 회사에 있어요. 그러면 아, 문제가 달라지죠.
0: 불편할 수 있죠.
1: 많이 달라요. 많이 불편하고 많이 얘기 자체가 아예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같이 일을 해야 뭐 다른 부서면 yeah. 몰라도 yeah. 아직까지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 맞아요. 거면 우리가 아마 셋 다 no 하지 마요 했을 텐데 yeah. 뭐 두 분 다 퇴사를 했고 진짜 두 분이 연락만 하고 있는 거 아니면 딱히 문제되진 않을 거예요.
7: 저는 제 전제 조건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뭐 불편한 것들 뭐 두 분이 친한데도 막 이런 걸 다 떠나서 무조건 이 사람이 이런 거 내 상황 뭐 그 사람들의 상황 이런 걸 다 비교를 했을 때 가치 판단을 해서 이런 것들 내가 뭐 조금이라도 불편해하고 누구를 잃고 이런 걸 감수하고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좋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면 뒤 보지 말라는 거죠. 네, 근데 그런 게 아닌 이상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들 다 잘 이렇게 따져봐야겠죠.
1: Yeah. So 네. he's saying that he's just trying to clear the air before anything gets misunderstood from the start. He wants to just be honest with both parties so that they can go on without having to. He's being very mature about the situation. 근데 우리 청취자분들은 그냥 사귀지 마세요. 그냥 연애를 하지 마세요.
8: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게 좀 있어요. 저는 그냥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물론 뭐 사람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되지만 가능하다면 그냥 저는 약간 X에 얽힌 사람들은 굳이 안 만나요.
1: 아 그쵸. 그러니까 피하죠. 이게, 굳이.
8: 예, 너무 약간 아, 물론 안 그럴 수 있지만 그냥 정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조금 뭔가 만날 때 더 깔끔하지 않을까. 아, 물론 뭐 그냥 바램. 정도.
1: Yeah, he says that he would definitely try to not meet anybody that's connected to an ex, but because you know that's just the clean cut. But you can't help who you like, so in this situation, it should be fine as long as they're not besties. We're gonna take a quick song break. Come back. Continue on. Right now, it's really close because Taehyun was in the lead. Taehyun 씨가 원래 이기고 있었거든요 with TNS's Love or Die, but it's changed very, very slightly. So at 47% for. Taehyun 씨, right. And then for Junhyuk, yours is at 53%. But anything can happen during the song break.
8: Okay. Yeah.
7: What, can I say something?
1: You say something.
7: 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 마지막 아직 시간 있어요. 우리 노래만 있어요? 한 듣고 와서 아, 해도 돼요. 알겠습니다. 지금 하실래요? 이따 하실래요?
7: 지금 하겠습니다.
1: 오케이.
7: Okay. 뭐냐면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1: okay.
7: 저 같아도 이 모든 전제 조건은 mm-hmm. 만남이 가볍지 않다라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1: 오케이. Oh, okay. So he wants to say that in all relationships, no matter what kind of relationship it is, it has to be taken seriously. So 네. think about that while you make your choices. Kyungso Yeji's on the track with Original Color Me In, and your choices are what? Coming up next.

0: 야마오르게
1: 우리 노래를
0: 해줘요.
1: 엔딩으로 듣고 싶지 않으신가?
0: 네, 저,
1: 이게
2: So he's giving you the pressure of you do not want to listen to a TNX song as the last song for today?
0: 여보, 나 오늘 제가 DM으로 불러드릴게요. 녹음해서.
1: 아니, 아쉬운데.
2: He says that he's gonna sing it for you guys.
0: 지금 들려드릴까요?
1: 아쉬운데.
2: Okay, so we do have to close the. Oh, 근데 조금씩 바뀌고 있어. 바뀌고 있는데,
1: 그래.
2: 바뀌고 있는데 우리가 벌써 카운트다운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1: 아,
2: 자, 10.
1: 네. 조금만 빨리 바뀌어볼까요?
2: 9, 8, 7, 6, 5, 4, 3, 2, 1. Look at Chinyoung trying to speed up the countdown. Oh, 근데 진짜 아슬아슬했어요.
1: I believe.
2: It was really, really close today. So the closing numbers are 49%
0: wow.
2: to 51%.
1: Oh my.
2: 진짜 가까워. 진짜 close였어요. 49% 대 51%고요. 아이콘 51%로 이겼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두 분 실제 조언 한 번만 해줘요.
1: 아, 진짜 진지하게요.
2: 진짜 이제 진지하게 우리 청취자분한테는 네. 남자로서
1: 네. 진지하게.
2: 내 친구라면 이렇게 말한다.
1: 아, 진지하게.
0: 내 친구라면. 아, 형 먼저.
1: 저는 뭐 어쨌든 조금 현실적으로 대답을 이제 드리자면 뭐 사실 본인이 이 만남이라는 걸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분이시라면 사실 어떤 이런 부수적인 것들의 가치 판단을 잘 하셔서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누군가의 욕 혹은 뭐 누구 X에 대한 뭐 불편함 그리고 내가 당장 좋아하는 사람이 가지게 될 불편함 이런 것들을 사전에 고려를 해서 얘기도 나눠 보시고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So he says that if it was a friend of mine, I would say that you know all relationships, whether they be friend or platonic or whatever or romantic relationship, they need to be met with you know as much gravity like weight as possible. So you know. Talk about it. Have a conversation with this person because you don't want to start off on the wrong foot and then cause unfortunate circumstances later down the line. 자, 준혁, what about you?
0: 네, 저는 간단합니다. 그냥 ex-boyfriend 분과 지금 현재 좋아하게 된 남자분이 연락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 한다면 뭐 어느 정도 하고 어느 정도의 친밀감인지를 좀 체크를 해보신 다음에 만약에 너무 친하다 그럼 저는 솔직히 비추입니다. 솔직히 비추예요. 솔직히 그냥 안 하는 걸 추천드려요. 솔직히 사람 마음이 쉽지 않다는 걸 알지만 새로는 접어야 되는 마음도 저는 있다 생각해서 그
2: 오케이.
0: 상황에 따라서 네, 저는 비추드리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저는 편하게 그냥 네, 만나셔도 상관없을 것 같다는
2: okay.
0: 생각이 듭니다.
2: So he says that we need to check if the ex is still contacting this guy and if they're close then he says no. Don't go for it because it's going to be messy. But if they don't have that kind of a relationship, there's no reason for you not to go for it in any way, shape, or form. So it's completely up to you in that situation. And I have to agree with both of them. Communication needs to go because this could be a really sticky subject going into it because you have a lot of odds against yourself. So Taehyun and Junhyuk are both in the right today.
1: Yeah.
2: But yeah, open communication. You guys are all adults, so you know. Just talk about it. If he reciprocates your feelings, go for it. 만약에 그 오빠분도 좋아하는거나 뭐 마음이 좀 있는다 싶으면 만나요.
1: Yeah. 그렇죠 뭐.
2: Yeah. Yeah. Go for it. You're not getting married.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만남을 신중해야 되지만.
1: 그렇죠.
2: 지금 당장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1: 그렇죠. 응원합니다.
2: Yeah.
1: Be happy.
2: 파이팅. 그리고 업데이트 좀 줘봐요.
0: Yeah.
2: could you update us on what happens?
1: 나중에.
2: 나중에.
1: 좋은데.
2: 나중에 우리 업데이트 좀 줘봐요.
0: 우리가 그 이제 조언해줬던 그 사건, 사연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2: 네 맞아요.
1: Yeah.
2: Yeah. Please give us updates for any of our listeners who have sent your messages in before, and we've helped you guys out. So, because it was the winning track for today, we got Icon's track of 내가 모르게 Don't Let Me Know, and we'll see you guys next week. Bye.
0: Bye-bye.

웃으면서 왜 또 그렇게 싸워? 어? 일단 밥한끼가 우리 다워. 여자 친구들 있냐? 이 세폰이 아까워. 군대가 영수처럼 싫다 이러더라 마버. 어디 갈래? 하나 저기 갈래? 여기가 제일 하스 바깥에. 밥 먹고는 뭐해? 우리 식상한 PC방은 그만. 아니 근데 사람이 많은데.

0: An artist's portfolio holds years of dedication. But to see the true depth, you have to look behind the lens. Today on The Curation, we're exploring the life, inspirations, and hidden stories of musicians through the personal photos they have selected just for us. And yes, everybody joining us in the studio, I cannot believe that I am sitting next to this incredible talent. Che Seung-hoon of Lab Poem is here with us. Welcome to The Archive! 저희 카메라 보시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쪽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크로스오버 그룹 Lab Poem의 카운터 테너 최성훈입니다.
0: Yes, everybody. We have the counter tenor of the group Lab Poem, Che Seung-hoon here with us at The Archive!
1: 아, 감사합니다.
0: I'm so excited. 너무 신나요, 지금.
1: 저야말로 너무... 사실 이 네. 아리랑 TV가 저희 학교 바로 앞에 있어요.
0: 아,
1: 제가 20살 네. 때부터 고등학생부터 이 다녔던 이 학교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네. 사실 저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나다니면서 이 건물을 봤거든요. 아. 근데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0: Oh my goodness, everybody. What an intro. He says that he actually went to college in a school that is right across from Madeline Radio Station. And he always looked at it and passed by it all the time. But finally, he's here in the station and he's loving it already. 정말 많은 팬분들께서 지금 댓글을 도배해주고 계십니다.
1: 아, 정말요.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0: So many comments coming in right now. 퇴사 예정자님께서 화면 뚫고 미모가 터져 나온다.
1: 퇴사 예정자님. 곧 퇴사하셔야 되는데 지금.
0: 퇴사 예정자 say your beauty is kind of coming exploding out from the screen. 라포엠 486님께서는 오랜만에 보니 너무 반가워요 라고 말씀하시네요.
1: 진짜요. 저희가 이제 지지난주였죠. 공연을 끝마쳤고 좀 쉬는 시간 동안 잘 회복을 하고 지금 나왔는데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환호해 주시니 저도 오늘 되게 즐겁게 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He's saying he's very excited because you know they've taken a little bit of a break, but finally coming out and promoting again. He sure is going to be spending a great time with us today.
2: 그 성훈님 저희가 네. 오늘 준비를 하면서 공지글을 월요일에 올렸어요.
1: 아,
2: 성훈님께서 함께 하실 거다. 근데 댓글이 어마무시하게 달렸습니다. 저희가 질문을 정리할 수가 없어서 오늘 처음으로 랜덤 뽑기를 준비를
1: 그 여기에
2: 했어요.
1: 여기에 질문이 다 있는
2: 이게
1: 건가요?
2: 이게 전부 다 지금 질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한 왜 이렇게 저희 추리고 추렸는데도 이렇게 많은 거 보니 오늘 하면서 하나씩 뽑아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이 질문 답변으로 이제 시간이 다 끝나가는 게
2: 그럴 아닐까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중요하게 쳐야 할 질문들 먼저 하고
1: 네, 좋습니다.
2: 진행하면서 한번 뽑아보도록 네. 할게요.
0: We received so many questions from our listeners. And first of all, thank you very, very much. As we proceed with the show, we're going to ask him to choose out and draw out one question, one after another, to check out the questions that our listeners have submitted. Okie dokie, 시작해볼까요?
1: 네, 일단 시작 전에 네. 이 공간이 너무 멋져요. 많은 분들이 이제 보고 네. 계실 거고 오늘 또 처음 보신 분들은 이 공간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실 텐데 굉장히 쾌적하고 아늑하고 되게 제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스튜디오의 모습이에요.
0: 와우.
1: 그래서 제가 밖에서 이제 대기하면서 이제 위원님이 얘기하는 네. 걸 보고 있었는데 너무 멋진 거예요, 이 그림이. 그래서 빨리 들어가서 함께 이 이야기를 네.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앉아보니까 더 좋네요.
2: 아니, 저보다 더 DJ 같으세요.
1: 아닙니다.
2: 아니, 목소리 톤부터.
1: 과찬이십니다.
2: 아유, 뭐 이렇게 진행까지 잘하시면.
1: 아유.
2: 아, 제가 굳이 안 있어도 될 것 같은데.
1: 아, 무슨 말씀이세요? 아, 있으셔야 이거. 제가 또 잘 따라갈 수 있습니다.
0: He's again praising and complimenting our studio right now. He says he was watching the studio outside and he saw me hosting the first hour and he thought it was so ideal. Something that looks very similar to his ideal studio in the future. And I'm saying, you know, he looks more and sounds more like a DJ than me. It's incredible. 이게 약간 책방이 이제 LP 감성이 좀 있죠, 저희가.
1: 맞아요. 그리고 색감도 되게 아늑하고 이래서 여기서 같이 진행하시 하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들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여유 있는 오후 시간대를 보내시면서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 컨셉이 약간 도서관 또는 카페에서 만나서 그냥 얘기 나누는 그런 느낌이죠.
1: 너무 좋죠. 이런 공간이라면 뭐 한 24시간 하루 종일 얘기를 나눌 수 있죠.
2: 뭐 방송을 하든 안 하든 언제든 환영입니다.
1: 감사합니다.
2: 놀러 오십시오.
1: 언제든.
2: 벌써 마무리한 느낌이네요.
0: He's saying in a cozy space like this, he can talk on and off for 24/7. I'm saying our studio is open 24/7, so come over anytime.
2: 저는 오늘 성훈님과 친해지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1: 벌써 약간 인사드릴 때부터 굉장히
2: 아니 좀 결이 저랑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1: 아 진짜요?
2: 뭔가 부드러우시고 확실히
1: 저도 근데
2: 매너도 너무 좋으시고
1: 아이고 아닙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좋게 생각해 주셔서 충분히 친해지고 앞으로도 좋은 인연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I'm loving his aura. As a person, he's very well-mannered. He's a
2: gentleman. I'm loving it. And I'm pretty sure we're going to be bonding strong. 하지만 저희 오늘 처음 만난 건 맞으니까
1: 네, 맞습니다.
2: 한번 프로필 체크를 해볼 생각입니다.
1: 좋죠.
2: Why don't we go for a profile check? 저희가 그 온라인을 잘 정보를 수집해서 지금 네네. 저희가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가져와 봤어요. 분명 이 중에는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는 확인하면서 맞은 거는 맞다. 틀린 거는 단호하게 이건 아니다.
1: 알겠습니다.
2: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Okie-dokie, fact-checking corner, everybody. His name is Choi Sung-hoon of La Poem. His position is... 자, 팀 내에서 포지션, 카운터 테너, 맞습니까?
1: 맞습니다. 팀에서 카운터 테너로 열심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2: He is the counter tenor of his group, La Poem. 저희 그 클래식 음악 과 조금 거리가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네네. 카운터 테너에 대한 소개를 한번 간단하게 해봐 줄 수 있을까요?
1: 제가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을 때면 어떻게 네. 설명해야 되나 고민을 좀 하는데요. 카운터 테너라고 하면 남성 성악가가 여성의 음역대까지 노래를 하면서 카운터 테너의 레퍼토리라던가 다양한 음악들을 도전하고 있는 파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우. 되게 옛날 중세시대, 르네상스 시대 때부터 이 음악이 존재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현대음악이나 다양한 음악들이 발전하면서 카운터 테너들의 레퍼토리들이 훨씬 많아졌죠.
2: 오, 와우. 저도 약간 지금 교양 수업 듣는 느낌으로
1: 정말요?
2: 하나 더 취득합니다. He's saying to explain his position counter tenor. It is a position in which male classical singers will have to cover the female vocal range. And this all began from the Renaissance era, but even till today, it's become broadened and expanded to a level where there are more repertoires available for counter tenors nowadays. 들어봤는데 목소리가 어마무시하십니다, 진짜로.
1: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진짜요? 노래를 했을 때 굉장히 네. 좋아해 주셔서 그리고 그래서 되게 감사하죠. 그래서
2: 제가 지금 조금 놀라운 점은 노래하실 때 그 굉장히 미성틱한 목소리가
1: 맞아요.
2: 아무래도 맞아요. 가성을 쓰시니까.
1: 감사합니다.
2: 근데 말씀하실 때는 동굴이세요.
1: 특히나 제가 네. 지난주 중에 굉장히 아팠어요. 감기 몸살을 앓고 나니까 지금 목소리가 좀 죄송합니다만 살짝 좀 허스키 보이스가 있긴 한데도 조금 말할 때는 톤이 조금 낮은 편이에요.
2: 그러시구나.
1: 근데 노래를 하면 또 이 옥타브가 올라가면서 네. 좀 하이의 소리가 나오죠.
2: 오케이. 컨디션 회복.
1: 네, 몸은 괜찮고 예, 조금씩 네. 목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케이. 컨디션은.
2: 혹시라도 뭐 온수가 필요하시거나 말씀 주십시오. 저희 작가님께서 대기하고 계실 겁니다.
1: 감사합니다.
2: Okey-dokey. His speaking voice is so low, but when he sings with falsetto, super, super high and super, I would even say clear. And he's saying it's because he actually was sick about 2 weeks ago and he's still recovering. But despite that, he also really speaks in a lower tone. Charm is incredible. 그 반전 매력이라 하죠.
1: 그렇게 봐주시면 네. 너무 감사드리죠.
2: 아니, 지금 첫 번째 거 확인 하나 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가버렸습니다. Okay, we're gonna move on. 자, MBTI.
1: 맞아요. MBTI 제가 많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찾아보셨나요? 제 MBTI가.
2: 사실 MBTI는 저희 작가님이 찾아주신 거여서 네네. 맞는지 확인을 너무 해보고 싶어요.
1: 네. 뭘까요?
2: 저희가 찾아본 바로는 From what we know, and collected online. His MBTI is E or ISFJ.
1: 맞아요. SFJ는 맞고.
2: 오케이.
1: 원래는 I였는데 네. 요즘에 이제 이런 활동을 하면서 좀 E로 바뀌어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또 E로 활동적이다가도 혼자 있는 시간이 좋기도 하고 이런데 네.

0: 현재 그래서 ESFJ라고 말하고 다닙니다.
1: ESFJ. 네. 오케이. 아니 전혀 그 사람을 새로 만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으실 것 같아요. 낯선 것도 좀 없으신 것 같고.
0: 이게 사실 사회활동을 네. 하다 보니까 이전에는 굉장히 거부감보다는 네. 이 낯섦이 있었고 네. 예, 시간이 지나니까 그 또한 상대 또한 낯설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조금 편하게 하려고 먼저 인사드리기도 하고
1: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만나 뵌 지 한 10분밖에 안 됐는데 배려심이 엄청나게
0: 그렇게
1: 넓으신 것 같아요.
0: 너무 좋은 모습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그게 또 이로서의 그 모습으로 진화한 게 아닌가. 그 배려에서 맞아.
0: 그런 것 같습니다.
1: 오늘 칭찬만 하다 끝날 것 같긴 한데. He's saying he started off as an ISFJ, everybody, but you know, promoting and as he was aging a little bit more and being more socialized, he turned into an extrovert. So he is ESFJ, and I'm saying you know he makes his counterpart feel very comfortable. Same for me. And I'm saying it's really coming from his manners, and he's being very generous by, you know, being more open and warm to the people he's encountering.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 Right now님께서 제대로 보셨다고.
0: 또 이렇게 저의 팬분들이시겠죠?
1: 그렇죠. 제가 제대로 봤습니다, 여러분. Yeah, definitely such a gentle and kind-hearted person.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신다 써 있습니다 지금.
0: 커피 굉장히 좋아하고 네. 커피. 를 마시러 가서 친구들이랑 같이 스몰톡하고 얘기하고 그런 얘기하는 것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커피가 있음으로 인해서 좀 편안하잖아요. 그래서 커피를 즐기게 됐고 네. 그래서 집에서 향도 커피향이 날 때 굉장히 좋아서
1: 너무 좋죠.
0: 커피를 좀 내려서 마시는 스타일입니다.
1: 에스프레소를 좋아하신다고. 이거
0: 맞아요.
1: 맞나요?
0: 제가 유학 중에는 에스프레소가 네. 굉장히 쌌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네. 그래서 자주 마시던 게 습관이 돼서 한동안 마시다가 요즘에는 또 한국에 또 다시 오랫동안 있으니까 네. 라고 그러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완전 좋아하고 있습니다.
1: 유독 한국에 있으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렇게 맛있어요.
0: 맞아요. 여기서 뭔가 에스프레소를 마시기에는 그 차가운 걸 계속 찾게 되는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1: Awesome. So we found out that he is a massive coffee lover, everyone. That to a point where he even owns two espresso machines. Espresso machine 두 대나 있다고.
0: 맞아요. 맞아요. 그 불에 이렇게 인덕션을 올려가지고 네네네네. 모카포트라 그러죠.
1: 네네네.
0: 그거가 이제 그
1: 산발이 산발이 위에다가 이렇게
0: 맞아요.
1: 올려가지고.
0: 네. 벌써 집에 이제 세 종류나 있어요. 세 종류나 있어서 와우. 요즘에는 좀 안 하긴 하는데 한동안 굉장히 즐겼었던 저의 애착템 중에 하나입니다.
1: Okay, so one of his favorite items at home is a mocha pot. It's like an Italian way of brewing coffee, and he has like three of them already. He's a big fan of espresso. Studying abroad long time ago, it's very cheap over there in Europe. 맞아요. So he became a huge fan of espresso. But nowadays in Korea, it's become much more convenient and accessible to drink iced Americano. 저도 오늘 네 잔 마셨습니다. Iced Americano. I had 4 cups of iced Americano.
0: 그럼 이제 저녁에 잘 때 힘들지 않으세요?
1: 저 아직 그러니까 6시 이후로 안 마셔요, 대신.
0: 중요하죠. 저도 요즘에 조금 디카페인을 마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또 노래하시니까
0: 맞아요.
1: 목 관리도 중요하고. 저희 러브님께서 두 분이 너무 친구 같으시네요라고 하시는데 제가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0: 진짜요? 예. 저야말로 이렇게 멋지게 진행을 해주시는 이 분과 함께.
1: 근데 그 저희 오늘 약간 옷도
0: 이렇게 맞추지 않았는데
1: 좀 맞습니다 오늘.
0: 약간 네이비 계통으로 입고
1: exactly.
0: 왔는데. 네.
1: We're dressed up very similar too.
0: 이렇게 다행이네요.
1: 진짜.
0: 제가 너무 드레스업을 네. 막 과하게 하고 왔으면 이 분위기와 안 맞을 뻔했는데.
1: 알겠습니다. 너무 다행이고 아마 저희 아카이브라의 그 연이 좀 깊어질 것 같은 생각이 느낌이 듭니다 지금.
0: 너무 좋은데요.
1: We were dressed up very similar. We were having very, very good start to this interview. I'm pretty sure this relationship is going to last quite long. 하지만 저희 이렇게 서로 칭찬만 하다가는 질문을 하나도 못할 것 같아서 저희 이쯤에서
0: 네네.
1: 저희 청취자분들 질문 하나 뽑기 가실까요?
0: 좋습니다.
1: How about we go for this random draw, everybody? We have collected all of our listeners' questions. 하나 골라주시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1: What is the question?
0: 이번 공연의 샌니 중 세인 피오리토 아메노 브라토는 아름다운 모습에 매료되어 꽃이 핀 들판에서 사랑을 노래하는 곡으로 소개되던데 저 또한 우연히 보게 된 공연에서 성우님의 아름다운 목소리에 매료되어 팬이 되었답니다. 성우님께서도 이처럼 무언가에 매료된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1: Okey-dokey. There's a question coming in from Hyedong7762 saying one of the setlist songs he described it was like a song where this love is being blossoming in like a wide, wide field. And the question was basically asking, is there something that Seonghun you fell in love with, overly in love with? 혹시 있었을까요?

0: At first, when all the fans came out to support them, he was feeling, is it okay for me? Slowly, he was being enchanted by their fans. It really became like a system of gratification, giving love and receiving love. So this cycle is just wonderful, he says. 너무 훌륭한 질문과 오. 답변이었습니다. Wonderful indeed. 자, 저희 이제 본격적인 코너 들어가 볼 겁니다.
1: No, 네.
0: So we have an official corner that we're going to jump into now. It's called The Curation. 저희 코너 이름이 큐레이션인데 말 그대로 성우님의 인생을 일종의 전시회라고 생각을 하고 오. 골라주신 사장의 사진을 가지고 네. 저희가 이제 성우님을 도슨 들어보신 거죠.
1: 오,
0: 설명을 부탁드리면서 이렇게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코너입니다.
1: 좋습니다.
0: 오늘 저희가 세 장을 부탁드렸는데 다섯 장을 준비해 주셨어요.
1: 맞아요. 세 장으로 너무 좀 좋아요. 부족하더라고요.
0: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1: 감사합니다.
0: 자, 바로 파트 1 들어가 볼까요? We're going to jump straight into part 1, everybody. 물 한 잔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 네. 네, 목 좀 축이시고 네. 하면 좋으니까. Again, you're tuning into the archive or Tuesday, second hour corner, The Curation with Choi Sung-hoon of Lab Poem. This is our official corner, The Curation Life Photo. 보여드리겠습니다. 3, 2, and 1! There it 우와. is. Oh my gosh.
1: 진짜 많은 친구들이 있죠.
0: 애기들이에요, 다.
1: 맞아요.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는 저희 어린 시절이 담겼던 소년소녀 합창단 공연 사진이에요.
0: What? So this is a children's choir, everyone.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middle school students all taking part in this lovely, fantastic choir. And Sung-hoon was a part of it. 여기 어디서 계신 거예요, 지금?
1: 저는 저기 가장 끝에 줄에 서 있어요.
0: 오른쪽인가요, 왼쪽인가요?
1: 사진상 왼쪽인 것 같습니다. 네. 저기 제일 끝에
0: 여기 계신 건가요?
1: 통통한 남자 한 명이 서 있거든요.
0: 이분이신가요?
1: 그 위에 예, 접니다. 아주 볼이 통통한 게 예나 지금이나
0: 여기 계신 거죠?
1: 맞아요.
0: Oh wow, that is him over there, everyone. Adorable.
1: 저 때가 한 중학교 네. 2학년 뭐 이 시기였던 것 같아요.
0: That was when he was in grade 8.
1: 네, 그래서 이제 점점 저 시기를 시작으로 변성기가 오고 있어서
0: 아~
1: 지금 사진은 제가 소프라노 파트 1에 있어서 제일 위에 있는데
0: The reason why he's standing on the top left is because he was covering soprano.
1: 맞아요. 그래서 wow. 변성기가 지나고 네. 이렇게 알토로 잠시 내려가죠.
0: Okay, and during his teenage years, as his voice was taking, you know, that transformative phase,
1: 맞아요.
0: he had to go down to the alto range. 그 어릴 때는 사실 저희가 변성기가 오기 전에는 미성이라고 하죠, 그때.
1: 맞아요.
0: 그때는 사실상 솔로의 소프라노의 음역대를 커버할 수 있잖아요, 많은 친구들이.
1: 맞아요.
0: 그러면 그만큼 오디션이 더 어려운가요? 어때요?
1: 사실 제가 많이들 말씀드리는데 물론 테크닉적이긴 합니다만 고음을 잘 낸다고 해서 엄청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이제 가지고 있는 그 목소리의 레인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목소리가 조금 얇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톤에 조금 더 맞게 블렌딩이 됐고 그래서 이제 소프라노 원에 배정이 되어 있다가 알토로 이제 이사를 갔죠.
0: he is saying, you know, being able to hit those high notes doesn't necessarily mean you're a good singer. But at the time when he was auditioning as the soprano, he had quite of a thinner tone, and that really hit the desires of the choir itself, and that's why he was given the position of soprano. But later on, with the teenagers and everything, he had to kind of move to the alto range. 이때의 성우님 목소리가 너무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딘가 있나요, 이 영상이?
1: 저희 집 창고 어딘가에 그 요즘 시대는 잘 없는데 네. 비디오 테이프라고 하죠.
0: 네, VHS.
1: 비디오 테이프로 해서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어요.
0: 오, 그거 나중에 한번 이렇게 잘해가지고 올려주세요.
1: 저도 그걸 잘 꺼내보지 않고 아주 깊은 곳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잘 그 상자에 담아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0: Okay, so the performing clip is in like a small VHS tape and somewhere one of the attics in his house. And he says he doesn't really go back to watch it. But I'm asking him later on, please upload it on YouTube. 나중에 꼭 유튜브 한번 올려주세요.
1: 한번 정리해볼게요. 제가.
0: 팬 이벤트 이런 걸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It's gonna be a perfect fan event. 윤달님께서 창고에서 제발 꺼내달라고.
1: 진짜요?
0: Yeah, one of the fans are saying, you know, please bring it out and share it to the world.
1: 잘 꺼내서 제가 잘 또 편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카이브에서 나중에 독점으로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1: 독점 방송. 독점 방송.
0: 한번 저희 연락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We're like, we might as well do this like exclusive premiere of this video in the future. That'd be very, very cute. 아일리님께서 가진 소리가 우아해서 아마 그런 게 아닌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확실히. 목소리가 정말 약간 천상계세요. angelic voice indeed.
1: 너무

0: 이렇게 좋게 말씀해 주셔서 더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1: He says, so thanks to all these amazing comments and praise, he's trying his best to bring out even better voice of his. 저희가 감사한 일이죠, 사실은. 하지만, 저희 찾아보니까 단순히 음악만 잘하신 게 아니라 리더십도 이미 검증이 된 학생이었다라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We found out that you're not only a talented musician at a young age, but you had great leadership. 보니까 반장을 놓친 적이 없고 5학년 때는 전교 부회장까지 하셨습니다. 이거 맞나요?
0: 부끄럽지만 맞습니다. 제가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다 반에서 반장을 하고 5학년 때는 전교 부회장을 한번 해봤는데요. 그 어린 때 리더십이 있었다기보다는 소년소녀 합창단에서 활동을 하면서 누군가의 이렇게 앞에 나서서 무언가 행동을 했을 때 조금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덜 부끄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익숙하게 시도를 해볼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조금 리더십을 갖게 된 케이스죠. 리더십이 있어서 그런 행동을 취한 것보다 그러므로 인해서 리더십을 많이 배우게 됐다.
1: 저도 분명히 어릴 때막 성가대 하고 이랬는데 전혀 해본 적이 없습니다, 반장을.
0: 또그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 이게 참 이러네요.
0: 이게 또 스타일이.
1: He's mentioned ever since very young age he was performing on stage and all that, and maybe that's why he had no fear in presenting on the stage. And thanks to that, he was always the class president throughout elementary school, and also he was elected as the vice president of the entire elementary school when it was in grade 5. Amazing, amazing. Born to be 프레젠터인 거죠. Born to be presenter.
0: 그렇게 그러네요.
1: 진짜 그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운명이 이끌어 온 겁니다.
0: 그런가요? 사실 저 어릴 때 꿈은 아나운서, 앵커,
1: 진짜요?
0: 네, 이런 방송 DJ 해보는 게 저의 또 오랜 꿈 중에 하나였어요.
1: 와,
0: 네.
1: 전혀 몰랐습니다, 그거는.
0: 아나운서가 한번 해보고
1: 아니, 근데
0: 싶다라는.
1: 목소리나 톤이나 그 눈빛이 살짝 아나운서의 느낌이 있긴 하십니다.
0: 근데
1: 딕션도 좋으시고.
0: 너무 떨릴 것 같더라고요.
1: 오늘 클로징을 한번 부탁드려볼까요,
0: 아닙니다.
1: 일단? He's saying, ever since childhood, his dream was actually to become like a news anchor, or a DJ, or like a radio host. And I'm saying maybe he should close the show for us today because he has a wonderful accent, pronunciation, and also he has a wonderful voice, right? 저희 작가님께서도 진짜 라디오 DJ 너무 잘하실 것 같다고.
0: 정말요?
1: 네.
0: 너무 좋은데요. 다음에 또 이렇게 초대해 주시면 같이 또 이렇게 제가 또잘 이렇게 업혀서 라디오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1: 너무
0: 같아요.
1: 좋죠, 너무 좋죠.
0: 너무 좋죠.
1: 오늘 아마 나가실 때쯤이면 계약서가 준비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0: 계약서를 회사와 상의를 저는 또
1: We're
0: 혼자
1: like, by the time he walks out of the station, we might have like a DJ contract ready for him to sign. But anywho, wonderful, wonderful story. 자, 하지만 그 프레젠터로서도 음악 활동을 열심히 하셨지만 어릴 때
0: 네.
1: 백스테이지에서
0: 맞아요.
1: 활동을 하신 경험이 있다고 들었어요. He has not only been in front of the stage performing, but also a part of the backstage crew. 이 얘기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0: 저는 활동이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그런 일들을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1: 네.
0: 사실 제가 이런 일을 하면서 모든 일은 모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혼자서 모든 일을 만들어 갈수 없거든요. 항상 누군가와 함께 조력을 해야 되고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작품이나 공연이나 노래가 완성이 되는데 저는 가수로서의 저의 그 퍼포먼 아티스트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함께 해주시는 분들의 그런 위치를 좀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연을 만들 때 조명을 하시는 뭐 분들은 어떠한 그런 또 생각이 있으실까 해서 조명팀에서도 일해봤고 그다음에 뭐 영상팀에서도 일해보고 이러면서 조금 그 정말 짧지만 잠깐의 경험을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잘 저의 경험치가 되어서 요즘에 이제 공연을 하는 데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1: 너무 훌륭합니다, 진짜로. 그 뒤에서 그러면 약간 일종의 아르바이트처럼
0: 맞아요.
1: 서포팅을
0: 거의
1: 하면서.
0: 제가 대학교 때 휴학을 하고 2년 정도를 무대 일을 했었어요.
1: 와.
0: 그래서 막 망치 들고 다니고.
1: 아, 너무 훌륭하십니다.
0: 인터컴
1: 진짜.
0: 차고 막 백스테이지 다니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1: 와, 이거 되게 저 드라마 같네요. Incredible, everyone. So he has an experience not only on stage as a performer, but as a part of the staff crew, everybody. And he was saying, although he was performing ever since young age, he wanted to understand the POV, point of view of the people behind the scene.

0: That's why he joined a part-time working as like a part of lighting team, camera team, trying to understand how the stage is built all together. Because after all, every form of art is created collectively.
1: 맞아.
0: Although the pinpoint is pulled down and pointed towards the singer himself, he knew that was a team work. Wonderful. Bravo. Bravo, bravo. 아, 너무너무 좋습니다. 지금 저희 댓글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러브님께서 저렇게 완벽할 수가 있나라고 하시고요. One of the listeners was saying, How can it be so perfect? 그리고 정민경님께서 그래서 이번 라라랜드에서 총감독을 했다요?
1: 총 감독은 아니고 그 저희 라라랜드라고 저희 라포엠이 공연하고 있는 시그니처 공연이 있어요. 지지난주에 끝이 났는데 그중에서 한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주도해서 멤버들이랑 회의를 하면서 해서 무대를 만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셔서 또 그리고 같이 해준 멤버들이 있어서 멋진 무대가 나왔습니다.
0: Amazing. La La Land is one of their signature concert series, and it ended last week. He's saying for this one part of the show, he took the lead as a director, and he put everything together by brainstorming with the members and all that. And the listener said it was fantastic. 다음 라라랜드 저도 가겠습니다.
1: 오, 너무
0: I'm gonna
1: 좋은데요?
0: go attend the next La La Land.
1: 제가 꼭
0: 가야
1: 말씀드리겠습니다.
0: 될것 같습니다.
1: 오시면
0: 형님.
1: 저뿐만 아니라 진짜 저희 라포엠의 매력을 너무 잘 알고 가실 것 같아서 꼭 초대해드리겠습니다.
0: 저도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처음 보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라포엠 형 너무 좋아합니다.
1: 정말요?
0: 신곡 나올 때 저희가 몇번 틀었습니다. 심지어
1: 오!
0: 방송에서. 너무 독보적이잖아요.
1: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0: 진심으로.
1: 또저 너무 감사드립니다.
0: 너무너무 지금 신납니다, 제가. We love their music. We even played their latest release from time to time here at the archive. Loving it very much. I'm gonna make sure to attend their next La La Land concert. 자, 저희가 보통 이쯤에서
1: 네.
0: 음악을 하나 더 듣고 가는데
1: 네네.
0: 안 듣고 들어도 될것 같아요.
1: 정말.
0: 이야기를 더 하면 좋을 것 같다는
1: 제가
0: 생각이
1: 이야기를 너무
0: 들거든요.
1: 많이 해서
0: 너무 잘하셔서 그래요.
1: 정말요.
0: 네.
1: 네,
0: 저희
1: 좋습니다.
0: 팬분들도 청취자분들께서도 아마 저희가 얘기하는 걸더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1: 그쵸. 그럴 수
0: 빠르게
1: 있죠.
0: 질문 하나 가시죠.
1: 네.
0: 청취자 질문 하나 가보겠습니다. 자, here goes the raffle again, and the question is 어떻게 돼 있죠?
1: 네, 크로스오버 노래를 부를 때랑 콩쿨 영상을 보면 소리 결이 아주 다른 것처럼 들리는데요. 특히 바로크처럼 긴 호흡이나 기교 가득한 노래들이 날 것처럼 들리는 것이 찐 클래식 전공자 성우님이라도 부담되실 수 있겠다 싶습니다. 긴 호흡이나 기교를 위한 훈련법이 따로 있으신지요?
0: Okay, so this is a very technical question coming in from Poem Love 70, saying whenever he or she saw Seonghun here singing crossover songs or doing konkur, like a singing competition, he or she sees a lot of difference in texture. And they're asking when there is like a long breath required or high technique required, are there any sort of training process that you undergo? 뭐가 있을까요?
1: 사실 방법은 없어요. 무조건
0: 오.
1: 연습입니다. 이거는
0: You just gotta practice.
1: 많은 뭐
0: 네.
1: 싱어분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같은 이야기지만 사실 저만의 방법이라는 건 없어요. 사실 계속 연습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그냥 그 무대의 순간을 위해서 노력해서 딱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또 무대 위에 한순간에 싹 지나가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 순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죠. 그래서
0: 지름길은 없다.
1: 지름길은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노래, 음악, 예술은 지름길이 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고민한 결과가 무대 위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0: 네.
1: 제가 연습한 결과가 무대 위에 드러나고, 또 들으시는 분들께서 잘 알게 되시고, 그래서 정말 연습이죠.
0: Wonderful. He's saying there's no shortcut or like a short path into getting better in singing. He's saying the more time and energy you pour into it, it's the exact equivalent of what you can show on the stage. So he's saying whether you're majoring classical music or not, all you gotta do is sit down and pour in your heart into practicing your skills. You gotta hone your craft. 부지런함이 너무 중요한 거죠.
1: 맞아요.
0: Diligence.
1: 그래서 저희 대학교 다닐 때부터 그리고 음악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꾸준히 이야기해 주시는 말씀이 오래 하느냐 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0: 네.
1: 그래서 지금 반짝 무언가가 만들어지는 것보다 끝까지 노래를 하는 사람, 끝까지 음악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죠.
0: Many of his colleagues and seniors all say what really matters the most is longevity of the career. It's not about, you know, getting that fame or spark somewhere in a very short term of a game, but keeping it for a long marathon of a game is very important. 너무 좋습니다, 지금. 자, 저희 이제 바로 파트 2로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이 사진 거의 제가 처음으로 공개하는 사진인 것 같아요.
0: 아 정말요?
1: 네.
0: 어? 독점인가요?
1: 이거 독점인 것 같아요.
0: Okay, we have an exclusive photo ready for all of our listeners. 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Okay, part 2 of the curation. Here it goes. 3, 2, and 1!
1: Oh! 진짜 독점 사진이다, 이거.
0: 우와, 잠깐만. 수염이 너무 잘 어울리세요.
1: 이때 수염이 있었을 때요.
0: Oh, look at his beard. It looks so great.
1: 이게 제가 몇 년 전 유학생활이고 이곳은 네. 이탈리아 로마입니다.
0: That's in Rome, Italy.
1: 맞아요. 로마였고 네. 제가 이때도 콩쿨 기간 중에 로마를 방문을 했었고 그다음에 그 잠깐 틈이 났을 때 로마에 유학하던 친구랑 같이 이렇게 관광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었던 걸로 기억해요. 아직까지 저는 저 밖에 코트랑 안에 셔츠가 뭐 어떤 건지도 다 기억이 나요.
0: 진짜로요? 네. 이게 몇 년이에요? 혹시 기억나세요? 몇 년도?
1: 한 2016년, 17년 이 정도지 않을까요?
0: 딱 한 10년 정도 됐네요.
1: 맞아요.
0: This is about 10 years ago. In Rome, Italy. He was there for like a competition. But he had a friend over there in Rome. So they decided to go travel together around the city. And that's how he took the picture over there. 분위기가 진짜 클래식하고 아, 되게 멋있어요. 그냥.
1: 이때는 굉장히 수염이 있는데도 네. 젊었네요.
0: 젊으세요. 지금도 되게... 젊으세요, 근데.
1: 지금 네. 10년 이렇게 나오니
0: 엄청 젊으세요.
1: 제가 여기 스튜디오에 되게 네. 감동받은 포인트가 뭔지 아시나요?
0: 뭐세요?
1: 이 조명이 너무 얼굴을 예쁘게 잘.
0: 제가 저를 보십시오.
1: 그렇
0: 아니요. 조명 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1: 아니요, 제가 요 딱 실물이 더 멋있으시긴 한데 아... 이 조명이 굉장히 멋지게 딱 나와서 제가 지금 약간 감동받고 있습니다.
0: He's saying the lighting's so great and that's why he looks great and young in the frame. I'm saying it's not. He's just a very good-looking man. 아 진짜로 진짜로 제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닙니다.
1: 아유.
0: 그리고 그만큼 저희가 또 이렇게 아름다운 카메라를 준비했으니
1: 네.
0: 청취자분들 저희 보이는 라디오 사용해서 많이 캡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Yes, he looks beautiful again. Screen capture and share it with the world, everybody. 자 다시 돌아가서 그럼 이때가 그러면 2016년쯤이었다.
1: 네,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0: 그 어릴 때라고 하면 학창 시절 때 네네. 굉장히 다양한 국가에서 활동을 하셨잖아요.
1: 맞아요. 제가 처음에 유학을 네. 프랑스 파리로 나갔고 네. 그 이후에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었고
0: 음흠.
1: 그러고 이제 한국으로 귀국을 했었는데요. 유학에 나가서도 콩쿨이나 연주 때문에 정말 많이 여러 나라를 네. 방문을 하게 됐죠.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경험이에요. 저한테는 지금 지내면서 많은 경험치를 얻었고.
0: Okay.
1: 네,
0: He says he studied in Paris and also Geneva in Switzerland, and this is for his master 석사 과정이었던 거죠.
1: 맞아요, 석사 과정.
0: He was there, and then he came back to Korea. And whilst he was studying over there, he had chance to go travel to many different cities, and it remains a very special memory in his heart. 제가 너무 궁금한 게 그 유럽이라 하면 클래식 음악이 진짜.
1: 네.
0: 진짜 본고장이죠. 완전히, 완전히. 네. 그곳에서 그냥 테너도 아니고. 카운터 테너로서 이렇게 다양한 어마무시한 콩쿨들을 우승하시고 막 사실 파리에서 석사 이거 진짜 쉬운 게 아니잖아요.
1: 열심히
0: 제가 들은 게 많습니다. 열심히. 그렇게 어렵다고.
1: 진짜 뭐 열심히 살았죠. 네.
0: 그 쉽게 졸업을 안 시켜준다 들었어요.
1: 안 시켜줘도 제가 끝까지 시켜달라고 이렇게 바스카랑이를
0: 겸손하게 말씀. 너무 대단하신 거죠 그거 자체가. 근데 그만큼 이게 지금은 저희가 웃으면서 얘기하겠지만 그 당시엔 너무 치열하고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1: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저의 유학 시절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 중에 하나고 대표적인 뭐 손에 꼽을 만한 순간들이고 또 동시에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에요. 그래서 되게 애매모호한 순간이기는 한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다른 분들과 다르게 저희는 이제 유학생들은 공부 그리고 해야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즐기는 상황에도 내일 내가 뭘 해야 될지 마음속에 과제가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저희가 느낄 때는 행복함과 동시에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감사하게도 되게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좀 힘들었던 순간을 잘 이겨낼 수 있었고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정말 지금도 해외에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활동해 주시는 멋진 분들이 정말 정말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도 그분들이 너무 멋지고 대단해 보이세요. 오히려
0: 네.
1: 제가 잠깐 경험해봐서 그런지 아직도 제가 SNS를 통해서 활동하거나 있는 친구들을 보면 와, 너무 멋있고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0: 그 후배 뮤지션 분들은 분명히 또 성우님 보시면서 아 저렇게 꼭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꿈을 또 할 수 꿈을 꿀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잖아요. 성우님께서
1: 그렇게 생각해 네. 주시는 후배분들이 있으면 되게 감사하죠.
0: 그래서 너무 멋지십니다. 제 이야기 자체가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고. He's saying, you know, studying abroad in Paris and Geneva and all these kind of stuff. Looking back to his international studying days, it was the time of his life when he was the most happiest, but also facing the most difficulties and struggles at the time. Although he was having a wonderful time over there, there was always some sort of a pressure, some agenda always waiting for him. So that's why it was quite of a bumpy ride. But guess what, everybody? He's got his master's degree. And Paris and Geneva, and this itself deserves a huge round of applause. And he's also crediting all the junior musicians who are still out there studying. There are so many great talents. And I'm saying, you know, they probably look up to him, wishing that one day they can probably collaborate with him or something.
1: Oh, 너무 좋죠.
0: 그럼 너무너무 좋을 것 같네요, 정말로. 자, very, very cool. 시간이 정말 빨리 흐르고 있습니다. 시간이 정말 얼마 안 남아서 저희 바로 파트 3로 한번 넘어가 보면 좋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We're going to jump straight to part 3, everybody. 사진 보여드릴까요?
1: 좋죠.
0: Here goes. 3, 2, and 1. 빠란! 자, 어떤 사진일까요?
1: 그렇게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한 뒤에 제가 드디어 TV 프로그램을 나와서 오디션 프로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0: 네.
1: 그러면서 만난 멤버들이에요. 형제들이고 지금은 이제 이 멤버들과 함께 우승을 한 뒤로 열심히 노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거의 결승 준비하던 그때 사진이에요.
0: 그래요? 네. 한참 그 잠 못 주무시고 그럴 때겠네요.
1: 잠도 못 자고 막 힘듦이 그게 달하는 순간이었어요. 네.
0: Okay, so that is a photo of the four members of the amazing crossover group, La Poem, everybody. This was a time just before their final stage on one of the super, super, super famous audition program. They won the grand prize, and they're promoting under the lovely name La Poem. By the way, La Poem is a wonderful team name. 팀 이름이 너무 이뻐요, La Poem. La가 불어잖아요.
1: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보헤미안이라는 네. 그런 예술가들, 자유로운 영혼들이라는 단어와 포엠의 그 영어의 시가 합쳐져서 라포엠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상 저희들이 한편에 마음에 남는 시처럼 저희들이 노래를 해서 드리겠습니다라는 이야기로 노래를 하는데 그래서 인지 라포엠으로 활동하면서 노래를 할 때 많은 분들께서 가사가 되게 와닿아요. 마음속에 추억들이 잠깐 잘 지나가요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세요.
0: The team name La Poem, everyone, is a blend of Bohemian and Poem. And they wanted to gather together as a four-member band and delivering songs like poetry. And that's why many of the listeners also get back to them saying, hey, your music really moves us. And that is so true. There is a very special power in the music of La Poem. I must agree with that. 자, 그 멤버분들의 케미가 좀 궁금해요, 개인적으로. 그
1: 네.
0: 어떠세요? 모였을 때 다 같이 약간 어떤 팀들은 굉장히 시끌벅적한 분위기도 있고 어떤 팀들은 되게 조용히 각자의 시간을 가지면서 또 필요할 때 좀 효율적으로 움직인 팀들도 있고
1: 저희는 초창기나 지금은 그래도 요 몇 주는 제가 조금 아프기도 했었고 공연이 조금 많아서 그런 모임이 좀 없었는데 저희는 약간 비효율적으로 많이 이야기하고 많이 수다를 떨면서 시간을 보내고 저희는 그런
0: 커피 타임도 많이 하고
1: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냈어요. 연습실에 모여 있을 때도 비효율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연습 시간이 굉장히 늘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죠.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요.
0: Okay, so I'm asking, like, what's the team atmosphere like? And he is saying that many of the members, when they gather, I was asking, are you guys, like, very time efficient? He's saying, nope, it's the most inefficient time management. They just gather, talk about random things, spend time together. Truly brothers. 진짜 약간 형제들의 느낌이네요.
1: 맞아요. 이게 정말 재밌는 게 저희 멤버들이 다 이제 형제들보다는 남매. 아니면 누나, 동생, 여동생 있는 그룹이다 보니까 저희들끼리 이제 남자 형제처럼 모여가지고 뭐 하루 일과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공연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냈죠.
0: Awesome. 네. He's saying all the members, you know, they don't really have like brothers only in the family. So when they gather together, it really feels like a brotherhood, and that's why they spend time together. 가까이 사세요, 다들?
1: 멀지 않은 것 같아요.
0: 멀지 않아요.
1: 다들 근처에 있기도 하고. 사실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멀리 살더라도 심지어 2시간, 3시간 멀리 살더라도 저희는 만나서 얘기하고 놀았을 것 같아요.
0: thank thankfully, they're living quite close to each other. But he's saying even if we live like cities apart, they would have definitely gathered and just hang out all the time. 부럽네요. 부럽습니다.
1: 그래서 저도 활동하면서 이 팀의 소중함을 더 느끼고 함께 누군가와 노래한다는 게 되게

0: 편하고 의지되는 일이구나라는 걸 또 느껴요.
1: Awesome. He's saying with the team right now, he feels very grateful to have these brothers that they can not only share life but perform with and musically and in terms of career, and he really loves it very much. 가족들보다 오래 붙어있는 이라고 원앤 온리 포엠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맞아요. 진심으로 형제 맞아요. 우애가 있는 거죠.
0: 저희들이 진짜 자주 모이고 진짜 제가 아픈 이 몇 주만 못 보지 그전에는 진짜 자주 연습실에서 만나고 또 저희 연습실에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형제죠, 가족이고. Yeah. 네.
1: He's saying only recently because he was sick, he wasn't able to meet up with the members, but very soon, because he's nearly almost fully recovered, he'll be spending more time with the members. 자, 성훈 시간이 다 됐습니다.
0: 네, 벌써 이렇게. 네,
1: 시간이 너무 빠르죠. 시간이 다 됐는데 저희가 가시기 전에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0: 네.
1: 정말 많은 성훈님 팬분들께서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0: 네네.
1: 그 청취자분들을 위한 저희가 선물이자.
0: 선물이자?
1: 어떤 보너스라고 할 수 있겠죠.
0: 좋죠. 보너스 네. 좋습니다.
1: 준비를 해봤는데 네네. 요즘에 유행하는 그런 그 4분할 컷 사진 이런 거 있잖아요.
0: 있죠. 맞아요.
1: 저희 디아카이브에도 포토부스가 준비되어 있답니다.
0: 오.
1: We have a photo booth ready with this close-up camera, everybody. 저희가 20초를 드릴 거예요.
0: 네네.
1: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사진 착각 소리가 나갈 겁니다.
0: 진짜요? 네.
1: 네 장의 사진을 찍어주시면 되고
0: 또 이렇게 바로 앞에서 이렇게 뭔가 사진을 찍으니까 좀...
1: 제가 등을 돌리고 아닙니다, 있겠습니다.
0: 아닙니다.
1: 저희가 분명히 큐를 드릴 거고 4장을 네. 찍으면 그걸 저희 그 훌륭한 저희 아리랑 자료팀에서 편집을 해서 릴즈로 만들어 올려드립니다.
0: 너무 좋습니다.
1: So, 준비되셨으면 한번 드려볼까요?
0: 네네.
1: Okay, everybody. We're ready for the four-cut booth image, everybody. 자, 20초 들어갑니다. 20 seconds. Here we go. 3, 2, and 1. 갑니다. 3, 2, and 1. 시작하겠습니다. 3, 2, and 1. 와, 너무 좋아요.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갑니다. 3, 2, and 1.
0: 마지막에 빰빰빰 너무 지금 마지막에 빰빰빰 약간 이게 쉽지 않네.
1: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0: 그 얼굴이 확 들어오니까 네.
1: 아니, 타고나신 엔터테이너이십니다.
0: 이게 또 저희가 6년 동안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다양한 그 매체를 통해서 네. 이런 걸 배우거든요.
1: 네.
0: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1: 준비된 뮤지션.
0: 이렇게 말씀해 주신.
1: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진짜 그 무대 위에서 그냥 그 가수로서에도 가수로서의 포텐셜을 이미 증명을 하셨지만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방송인으로서의 포텐셜도 어마무시하신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0: 이렇게 또 방송을 네. 또 매일매일 해주시는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1: 네.
0: 다음에 또 이렇게 옆에 와서 또 2MC로 활동할 수 있는 제가 또 열심히 제가 잘 이 기량을 배우고 습득한 뒤에 다시 한번 이렇게 노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MC로.
0: 좋죠.
1: 너무너무 좋습니다. I'm complimenting him saying, you know, he's born to be not only a musician, but also a TV personality or like a media host. And he's saying, thank you for the compliment. And he's like saying he's going to give his best so that one day we can do like a dual MC, dual host kind of show together. 자,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1: So to close off this show. 진심으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저희 한 1분, 2분 정도 남았는데
0: 네.
1: 가시기 전에 이제 앞으로 저희가 라포엠으로서 그리고 또 최성훈님으로서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활동 같은 게 있으면 좀 편하게 프로모션 부탁드립니다.
0: 네, 제가 일단 오는 7월 11일 낮 2시에 아베크라는 저의 단독 리사이틀이 펼쳐집니다. 여기서 가까운 정말 예술의 전당 IBK 챔버홀에서 열리고요. 다양한 바로크 음악 그리고 프랑스의 여름을 즐기실 수 있는 샹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라포엠으로도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 방송들 계획 중에 있고요. 지금은 이제 공연 직후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가진 뒤에 다시 모여서 영차영차해서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1: Awesome. So the promotion plans, everybody. Very soon, July 11th at 2 p.m. KST, right across at our radio station, he's going to do a recital, everyone, called Avec.
0: 맞습니다.
1: 이게 프로로 with. 맞죠?
0: 맞아요. 네.
1: It's going to be a solo concert, everybody. Make sure to go ahead and give it a check. 지금 이미 Avec 매진입니다. 라고 오셨습니다.
0: 조금 한 몇 자석 조금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 more.
0: 보고 많이 클릭해서 또 봐주시면.
1: 지금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가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0: 맞습니다.
1: Only a few more seats left, everybody. So make sure that it is

0: sold out. And also for La Poem, they have many, many promotion plans coming very, very soon. So make sure to go ahead, follow Seongwon here on his social media, also La Poem, and send your love and support to the team. 아, 너무 재밌어가지고 끝내기가 아쉽네요.
1: 그럼 이제 다음번에 또 제가 빨리 스케줄을 공유해서 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Awesome. He's saying we might as well reschedule, make a schedule for him to come back as soon as possible. 자, 오늘 마지막 클로징 한번 깔끔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이건 제가 편하게 하면 뭐 그게 될까요?
0: 네.
1: 네, 오늘 이렇게 멋지게 저희 라포엠 카운터테너 최성훈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시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이 채널 디아카이브 많은 분들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훈이었습니다.
0: Alright, 너무 잘하셨어요.
1: 감사합니다.
0: He's saying he has so much fun here at the archive. He says please support the channel Arena Radio and also the archive.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제 최애곡 중에 하나입니다. Alive.
1: Oh, 너무 좋죠.
0: We're going to end the show with Alive by La Poem. The Archive is a show made by producer Kang Min-ung, writer A-John, and your DJ Yohan Lee. And today we were blessed by one and only Che Seong-hun of La Poem. 저희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클로즈업 카메라 보시면서 바이바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Alrighty. See you tomorrow, everybody. This is Alive by La Poem. 하나 둘 셋 바이바이.

What's my role in this society? All this 20 bucks in 안쪽이나 차지하는지 모르겠어 이젠 공부도 별로 안 하지 irony I see myself through the eyes of me 사람

0: when life gets too hard and you feel like no one understands you.
1: But you can't keep those feelings inside. Daenam Soup is here for you.
0: We listen.
1: We take your side.
0: 끄덕끄덕 100% understanding. 태훈.
1: 토닥토닥 100% uplifting. 준혁.
2: Welcome to Daenam Soup.
3: Yes. We are 태훈 and 준혁 back in the studio. 인사해줘요.
0: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1: 안녕하세요. TNX입니다.
0: 태훈입니다.
1: 안녕하세요. 준혁입니다.
3: 와! 많이 더워졌어요.
0: Yeah. 네, 오늘이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3: 아, 맞네.
1: It's so
3: 네.
1: hot.
3: It's so hot. 인지는 정말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어요.
1: Yeah.
3: 막 뭐 늦, 뭐 늦 그 봄이에요. 뭐 여름 초라서 아직 괜찮아요. 뭐 이걸 이제 뭐 할 수 있는 네. 부정이 없어요. 그냥 그렇죠. 받아들여야 돼요. 여름이에요.
1: 맞아요. 맞아요. 다음 여름입니다. 주가 장마가 이제
3: 어, 어 맞아요. 원래 우리가 6월 말 아니면 7월 초라고 하는데 맞아요. 오늘 오후에도 비가 좀 온다는 소식도
1: yeah.
3: 있고
1: yeah.
3: 주말에도 좀 온다고 해서 과연 이번 장마는 많이 올 것인가 아니면 많이 안 올 것인가.
0: 아, 장마가 좀 늦어졌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3: 맞아요. 네. 좀 늦어졌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엘니뇨의 yeah, 현상으로 좀 여기저기 어 아이더호주라고 그 네. 미국의 한 주에서 네. 우박이 내린 거예요.
0: 아,
3: 며칠 전에 어. 그래서 막 그런 영상이 계속 SNS에 뜨기도 하고 네. 날씨가 좀
1: 약간
3: 이상해요. 네, 이상해요. So yeah, the weather has been weird. It's yes, the last weird. Day of June, as Taehyun brought to our attention. But yeah, we're supposed to get 장마. Junhyuk has been keeping up with the weather. He says that 장마 is supposed to start next week, which is our monsoon season or our rainy season, and it's a little late. We were supposed to start getting it around this time of the year, but it's kind of been pushed back. I've been hearing that there's like this El Nino type of situation going on, and Idaho, for mm-hmm. those of you who were there, you guys got like a lot of hail the other day, so
1: yeah.
3: be safe.
1: Yeah, be safe and take care of it.
3: 지금 멕시코에서는 비도 많이 오고 있대요. 멕시코에서는 비도 많이 오고 있고 미국이랑 유럽은 너무 덥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Anaga was saying that it's been flooding here. 어떤 지역은 지금 계속 혼수 상태라고 있고 지금 정말 여기저기서
1: yeah. It's so weird.
3: It's so weird.
0: Tomorrow?
3: So weird, huh?
0: Tomorrow 아세요?
3: What?
1: 아, 영화?
0: 영화. 네.
1: Tomorrow.
3: 알죠?
0: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3: 설마.
1: 갑자기 빙하기?
3: So he's like, wait. Are we like starting to see stuff like from tomorrow, like the movie? And I was like, no. Take it back.
1: Earth is dangerous right now.
3: Yeah, it's dangerous. Okay, so we need to jump into our Daenam Soup. We've got some interesting messages today. Yeah, we got some interesting stories for today. And I remember our main story got our entire staff very heated over it, so I can't wait to see what our listeners expect. 오늘 이야기들이 참 재밌고요.
1: 네.
3: 사실 이 사연이 들어왔을 때 이제 작가님이 한번 쓱 던진 네. 거예요. 우리 스태프들한테 팔찌가 한번 뒤집어졌어요. 오늘 본격 사연을 들어보시면
0: 그러니까요.
3: Excuse me. 좀 그랬어요.
1: Yeah.
0: 제가 안 그래도 오늘 출근하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오늘 사연 좀 재밌다. 이게 격주로 이게 한 줄 건너뛰면서 이렇게 좀 나오니까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3: 이거는 분명히 작가님이 템포를 맞춰가시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정말 우리 청취자분들이 보내준 거를 그냥 순서대로 지금 거의 정리를 하고 계시거나 좀 그러고 계시는 것 같은데
0: I think good choice.
3: Yeah, so he's been noticing that the stories have been getting like pretty intense like every other week, so he loves the tension, and he told the fans that today is going to be quite interesting. So
1: exciting, yeah,
3: it's exciting. So let's jump into telling everybody about the show. 자, 우리 태연 씨, 대만 숲 어떤 코너일까요?
0: 네, 우선 대나무 숲은 파트 1, 밸런스 숲. 어디에 물어보기도 애매한 사연, 결정하기 힘드실 때 밸런스 숲에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대신 정해드립니다. We answer your heart to ask and answer questions. Part 2, Anonymous Soup. 다소 진지한 고민, 위로와 공감이 필요한 사연 보내주시면 진심을 담아 소개, 공감, 위로, 노래로 처방까지 해드립니다. We read the anonymous listener's story without healing song choices. Part 3. Prescription Soup. 사연자에게 전하는 응원의 메시지와 힘이 되는 맞춤 처방곡. Our song choices to help with the story of the day.
1: 네, 이 코너에서는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해요. 계속 사연 보내주세요. 그리고 파트 2에서 소개해드리는 익명 사연에 어울리는 맞춤 처방곡 저희가 각각 준비해 올 건데 여러분은 어떤 곡이 더 처방곡으로 어울리는지 투표해주시면 그 곡이 오늘의 엔딩곡이 됩니다. We need your participation. After hearing the story of the day, we will tell you what songs we chose for the story. You have to vote for whose song matches the story the best. That song gets played as the last song of the day.
3: Yes. Yeah. We still get messages from our listeners, so you can 네. continue to send those in. 이거는 메시지 보드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많은 분들이 DM으로 보내주고 계시는 하시는데 yeah, 아무래도 yeah. DM으로 보내면 아무도 안 보이니까요. 어, DM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네. 이게 우리 메시지 보드가 아리랑 홈페이지 자체가 개인 정보를 소집하지 않으려고 매번 새 아이디 또는 이제 뭔가를 만들어서 올려야 되는데 이 헤딩이 어찌됐든 타이틀이 계속 눈에 띄어서 그렇죠. 좀 부끄러워하시는 청취자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너무 부끄럽다 하면 yeah. DM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돼요.
1: Yeah. Join okay. us.
3: Yeah, so you can email us, DM us, and you can use it on our message board. But I've noticed that some of our listeners get a little bashful because the message board is like just out there. So yeah. yeah. yeah
0: 저희가 하는 사연들이 다 실제 사연인 거잖아요.
3: 네, 맞아요.
0: 맞아요. 이게 되게 어떤 한 드라마의 시나리오 같아가지고 되게 당황스럽긴 한데 어쨌든 진짜 사연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3: So yeah, Taeyeon's like, these are real stories. And I was like, yeah, yeah. Our listeners are sending these real stories. Like, no, because right. it feels like it's like the backbone to a drama or yeah. something. Okay, so Taeyeon, what is our balance soup? Our first story for balance soup for today. It's like, it's actually kind of a simple question, but I don't know if we have a simple answer.
0: Like appetizer.
3: 어, 그러니까 yeah. 뭔가 좀 진짜 좀 간단한데 과연 우리가 간단하게 답을 해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태연 씨 첫 번째 밸런스 뭐예요?
0: 네, 우선 첫 번째는 매번 약속 시간에 30분씩 늦는 친구. 이 못된 버릇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번 기다려주니까 저를 너무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요. 라는 사연입니다. A friend of mine is always about 30 minutes late whenever we meet. How can I get them to fix this bad habit? I feel like because I always wait for them, they've started taking me for granted.
1: Ah, yeah. Oh, yeah.
0: 이러면 30분 일찍 얘기하면 돼요. 약속.
3: 어,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1: 어, 저는 반대예요.
3: 그러니까 어차피 늦는 친구는 네. 그러니까 한 시간 일찍 보자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한 2시에 봐야 되는 거면 우리 오늘 약속 시간 1시. 그리고 그렇지. 나는 2시까지 맞춰서 가는 거고.
0: 아 근데 그게 또 좀 그렇다.
1: 아니 근데 저는 제가 실제로 이런 친구가 있어요.
3: Okay, so okay, so Junyoung actually has a friend like this.
0: Wow, you
1: 아직도
0: have a lot of
1: 아직
0: friends.
1: 야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그런 사람인데.
3: 근데 이게 고쳐지진 않아요, 네. 여러분. 아, this 옛날, is not gonna change.
1: I think 근데 옛날보다 좀 괜찮아지긴 했는데 그 이제 army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원래 한 두 시간 늦던 사람이 한 이제 한 한 시간 한 30분을 줄었는데 이제 제가 찾은 방법은 그냥 저도 늦으면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예를 들어서 한 4시에 약속을 잡으면
0: 여유 있게.
1: 어차피 이 사람은 4시 반에서 5시에 올 거 알아요. 그래서 그냥 저도 그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애초에 그냥 우린 무조건 4시에 딱 만나서 놀기를 시작해야 되라는 약간 그거를
3: 생각을 버리고
1: 살짝 이 사람만 만날 때는 조금 버리고 조금 그냥 편하게 내가 피가 됐다 생각하고 약간 조금 편하게 만나는 게 좀 멘탈
3: Okay, so for him, he just meet. He, so let's say if they agree to meet at 4, he knows that the friend is going to be for like meet at 4:30 or 5. So he just takes his time to leave the house to match the friend. So people who are late, it's like somehow programmed into their being to constantly be late. So I don't think it's something you can fix. 이거는 네. 뭐 군대 갔다 와서 그 친구분이 조금 나아졌다고 하긴 했지만 경험상 늦는 사람은요 이게 본인들이 빨라진다고 해도 안 되나 봐요.
1: 맞아요.
3: 안 고쳐지더라고요.
0: 네 궁금해요.
1: 아, 심지어 되게 자랑스럽게
0: 왜 늦을까?
1: 나 이제 안 그래 그래요. 아직도 그러거든요. 너무 짜증나는 게
3: 몰라.
1: 아직도 그런데
3: 몰라.
1: 아직도 그런데 본인은 자기가 되게 고쳐진 줄 알아요.
0: 근데 일단 저는 사실 제 주변에 이런 친구가 없어서 그리고 뭔가 약간 늦더라도 뭐 플러스 마이너스 10분 뭐
3: 그리고 말을 하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0: 연락이 오죠.
3: 나 미안한데 다 왔지만 뭐 지금 차가 늦는다. 너무 많이 막힌다 아니면 나 지하철 뭐 한정화장 뭐 놓쳤다 뭐 그러니까 뭔가가 이 이유라도 있는데
0: 그렇죠.
3: 근데 이거 늦는 사람들 저도 물어봤어요. 뭐해?
0: 그러니까 저
3: 늦잠 자? 뭐 해? 이러니까
1: 나름의 이유가 있어.
3: 나름 이유가 있어요.
1: 나름의 이유가
3: 그러니까
1: 있어.
3: 뭔가 전날 룩을 꺼냈는데 그러니까 별로. 전날 옷을. 자기가 옷을 꺼내놓고 이제 안 늦으려고 노력을 해봐도 입었더니 별로. 아닌 거야. 근데 그거를 성격상 못 견디는 거죠.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다 그렇지는 않지만 제 주변에 이제 늦었던 분들 중에서는 이제 물어보면 그런 이유도 있어요.
0: 그럼 안 그러니까 준비할 때 미리 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3: 어, 그렇죠. 그러니까 전날 옷을 꺼냈어요. 그리고 막 우리랑 막 영상 통화도 하고 막 예를 들어 여자라면 사진도 찍어서 내일 이거 입을 거야 뭐 이렇게 입을 신발도 이렇게 할 거고 막 가방도 이거 말 거고 그래서 그래 그래 막 우리 맞춰서 가자 이랬는데 딱 입었는데 아닌 거야. 자기가 그 느낌이 없었던 거야. 근데 그거를 그대로 입고 나오기에는 싫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 바이브에 맞게끔 입고 나오기까지 또 옷을 갈아입고 또 어쩔 때는 또 아. 막 뭘 꺼내 뭘 까먹어서 다시 집에 돌아간 적 있고 하여간 그 약간 좀 습관들이 있어요. 그 좀 자주 자주 늦는 아, 분들의 근데, 습관들이 좀 있어요.
1: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경우들 케이스들은 그래도 좀 양반인 편이고 뭔가 그러니까 좀 이해할 수, 아 물론 그치,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이해할 만한 이유가 그치, 있는 건데 그치. 대부분의 늦는 게 약간 습관인 친구들 이렇게 진짜 너무 늦는 친구들
0: 누워 있다가
1: 보통은 느려요 하는 게 제가 왜냐하면 옆에서 봤거든요. 네요. 준비한 걸 봤는데
0: 진짜 힘든다.
1: 약간 you know saying 약간 yeah. 진짜 느려요.
3: Okay, so yeah. I was saying that I've known because Taeyeon's like, why are people like this? Because he's thankful that he doesn't have anybody yeah. in his friend group that is like this. But he's just like, why are people like this? And I was like, well, I've seen some people that it's just kind of like their personality. So like, I've had some friends in the past where we would have like in the group chat or even like, you know, we would FaceTime or whatnot about like, oh, what were we going to wear the night before? We're all going to match to a certain color or whatever. But then like they wear it and it's just like not what they were vibing with the night before. And then they end up changing it. And that fashion show ends up making them late or they forget things and then Junhyuk's like no that's those are the nicer friends. I've had friends who are just they're slow yeah. So like I've actually seen them get ready, they're just naturally slow and that's what makes them late. So it, that would be it. 근데 이건 고칠 수 있는 거는 아닌 거 같고 그냥 일찍 더 일찍 만난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2시에 만날 거 생각을 하면 1시에 보자고 하고 2시까지 나가시면 될 것 같고
1: 맞아요.
3: 아니면 2시에 만나자고 하고 늦게 만난다고 생각을 하고 나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태연 씨 뭐 더 줄 수 있는 애드바이스가 있을까요?
0: 아 근데 제가 사실 친구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제 시간을 크게 투자하지 않... 아 이거 말이 좀 이상... 친구를 잘 안 만나요. 그러니까 친구를 잘 안 만나는데도 이제 연락이나 이런 걸 간간히 하면서 되게 친한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보통 친구를 만날 때는 이제 되게 오랜만에 만나는 거다 보니까 서로 약속을 되게 잘 지켜서 만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경험이 학생 때 말고 없어요.
3: 오케이.
0: 그래서 네 뭔가 친구를 고친다기보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본인이 너무 짜증이 나서 아, 얘는 아닌 것 같다 하면 안 만나시면 될 것 같고요.
3: 그렇죠. 맞아요. 그게 좀 안 네. 고쳐집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태연 씨 말이 맞는 게 이거는 뭐 준혁 씨 친구분도 뭐 나아졌다고 하면서 한 게 한 30분 정도 줄어든 거라서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특색 있으신 분들이라 내가 못 참겠으면 그냥 이쯤에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긴 할 수도 있어요.
0: 아니면 이제 뭐 너무 시간이나 이런 계획들을 타이트하게 잡지 말고 약속을 잡은 다음에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면 기다리시는 것도 뭐 방법이긴 하죠.
3: Okay, so yeah, Taeyeon says that he just thankfully doesn't have this kind of situation. So he says that he also has his relationship with his friends as a very like deep connection. So they both make a really big effort to meet up with each other and not disrespect that. So it's kind of a choice of, you know, are you going to stick by a friend like this? Or if you really can't take it, then, you know, there is also looking separately. You know,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at? Junhyuk, what is your story about?
1: Yeah, 저는 10명 넘게 있는 모임 단톡방에서 아무도 대답 안 하고 일시팔 때 성격상 저는 그걸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톡 남긴 사람이 무안해할까봐 응 그래 혹은 이모티콘이라도 남기면서
3: 착하네.
1: 총대를 매는데 계속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0: 맞는 겁니다.
1: 의무감 내려놓고 저도 같이 일식하는 게 맞는지 아니, 모르겠어요. 사실 아니, 통 남기는 그 친구들 다들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0: 예?
3: 어, 왜 있는 거지? 오케이
1: 잠깐만 이게 그러면 이 단톡방에 있는 친구들 별로 안 좋아한다는
3: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가 봤을 때 이 한 명의 사람이 10명 중에 네. 한 분이 좀 주로 말을 주도를 하는데 네. 이 나머지 8명이 네. 이 한 명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 거예요.
0: 그러니까 저희로 예를 들면 그러지 않아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저희를 예를 들면 제가 보통 말을 남기고 애들이 저를 안 좋아한다는 얘기잖아요.
3: 그러니까 한 명, 어, 그렇죠. 이제 대답하는 지금 우리 사연자분 빼고는 네. 거의 그냥 의무적으로 있는 모임인 거죠. Read the English one first.
4: Yeah. Oh, yeah, yeah, yeah. I have to read English.
5: Yeah, I'm in a group chat with around 10 people, and when this one person leaves a message, everyone in the chat reads and ignores it. I'm not the type of person to leave someone on read, so I tend to leave an emoji or say okay, but I'm starting to doubt if I'm even supposed to reply. Honestly, the person who posts is not really liked by the rest of the group.
3: 어, 아까 거에서는 친구 늦는 친구 late fee를 yeah. 달래요. Late penalty를 하라고 하던데요. Late 그렇죠. penalty. 어, 그러니까 늦으면 만 원.
0: 네, 그런 규칙이 뭐 이런 있는
3: 식으로
0: 것도
3: 어, 규칙 내는 것도. 어.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만 원 내면 이제 그날 모임 할 때의 비용에서 이제 네. 보태서 하면 되죠. 그렇죠. Oh, that's not late fee. That's actually a good idea.
5: Yeah, that's
3: okay,
5: good
3: that's a great idea.
0: 이거는 아 이거는 사실.
3: 근데 일하는 방인가?
0: 아니 그 모르겠어요. 뭐 무슨 일인지 아니면 뭐 그냥 소모임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사실 일단 마음에 들진 않네요. 그러니까 이게 다수가 한 명을 대상 어쨌든 감정이 섞인 대응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방이.
3: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왜 있는 거지?
0: 그리고 자기들끼리 방을 만들던가.
3: 있을 거예요 분명히. 아.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 있을 거야. 어, 있을 것 같은데.
0: Honestly, yeah.
3: 어, 근데 어, 난감하다 이거.
0: 아니 근데 이거는 사실 이분은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긴
3: 해요. 어, 저는 저도 그래요.
0: 네,
3: 저도 그러니까 그래요.
0: 뭐 의무감, 책임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그저 그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매너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3: 어 맞아요.
0: 그러니까 뭐 꼭 굳이 타이핑을 하지 않더라도 이모티콘 하나 혹은 뭐 하트 하나 누른 리액트가 있다는 그쵸? 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서 이분은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고 사실 여기 있는 10명 중에 그 8명 면담 좀 하고 싶은데.
3: I love how he's getting so upset about this. So he says that he wants to sit down with the remainder eight and have a talk with them because this is actually very rude. But he says that for our listener who is, you know, being well-mannered, thank you for being well-mannered because I have to agree. This is like just common decency to be able to. And I feel that the remainder eight probably have their own group chat anyways. But like, it,

0: I feel that, yeah, you're fine. You're 네, fine.
1: 이분들 본인들이 이렇게 안 당해봐서 그래요.
0: 맞아요. 일단은 네. 우리 청취자분은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1: 그럼요, 그럼요.
2: 네.
0: 본인도 좀 일찍 하는 편이라서 그래요.
1: 아니, 애들은 리액트가 있어요. 아니, 제가 원래 이런 걸 답장 없는 걸 또 싫어해서 그리고 애들이 그런 걸 답장이 그러니까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리액트가 있거나
0: 리액트가 있는데.
1: 대답을 하거나 하거든요. 그래서 뭐 멤버들이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이 상황 자체를 저는
2: 아 근데 이거 상황은
1: 하게 보여요.
2: 맞아요. 좀 스페셜한 상황인 것 같아요. 사실 막 이렇게 뭐 이 친구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만 없었으면 저는 솔직히 편하게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사실 뭐 단톡방이 있고 막 하면 이렇게 막 그러니까 약간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막 약간 너무 다들 친하고 편하니까 그냥 막 보내요 뭘. 근데 솔직히 말해서 너무 많이 보내니까 나는 관심 없는 것들도 있는데 너무 일일이 답장하기 솔직히 귀찮단 말이에요. 이게 매일매일 그렇게 보내면 그래서 그냥 보통 보내는 사람만 보내고 그냥 저희는 읽고 한 번씩 그냥 키키키 이런 거 하나 그냥 보내주고 약간 좀 그런 그러니까 느낌.
0: 사실 요즘은 시스템이 좋아져서 그냥 더블 탭 하면 좋아요가 됐든 좋아요. 뭐가 됐든 네. 되니까
2: 그렇죠.
0: 그러니까 굳이 모든 거에 일일이 답하진 않더라도
2: 네. 그렇죠. 아, 근데 답은 한 번씩은 하죠. 그러니까 아예 너무 일시
0: 근데 이 느낌인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반대로 10명 중에 9명이 엄청 보내서 막 아침에 일어나면 막 몇 백씩 와 있고 그걸 일일이 대응하기가 힘들죠. 근데 이거는 지금 10명 중에 거의 혼자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2: 그건 좀 슬프다.
0: 그 혼자 하고 있는 거를 아무도 대답을 안 하고 있는데 우리 청취자분만 일단은 뭔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10명 중에 이 둘만 대화를 한다는 소리인데
1: 그쵸.
0: 이 10명 방 중에
2: 그럼 둘이 친구하고 나머지
1: 사실 이게 그래라는 대답을 하는 것도 그러니까 뭔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릴스 보내고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지금 뭐 일이 됐던 뭐 그룹 약속이 됐던 뭐가 됐던 뭐 일 조별 과제가 됐던 뭐가 됐던 지금 답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거든.
2: 아 진짜 이건 좀 너무하다.
1: 이거는
2: 약간 폭력이야 이거는.
0: Okay, so Junhyuk was saying that he's really bad with text as is, but you know he doesn't. It's not that he doesn't react. In these days, the reacting system is really good. You can just double tap what somebody said in the chat and it will like it for you or, you know, you can do whatever you want to that. But the thing is like, for what Junhyuk was saying, like if there was a room of 10 people and like 9 of the 10 people were constantly sending messages and I wake up to like 400 messages the next morning, I'm not going to be able to reply to any of that. But in the situation of our listener, it looks like in the 10 people that are in this group chat, it's the one friend that the rest of the 8 don't really have whatever beef they have with this listener or the person. And then the listener is the only. So it's like out of 10 people, they're the only two that seem to be doing anything in the chat. So and like, you know, when the listener says, yeah, okay, it feels like they're like it's like either work related or like there has to be some type of response. So both of them think that it's very, very rude. Haslinda was saying that it is definitely rude, but I think eventually the person will get the hint and just stop posting or leaving the chat in general. 그러니까 왠지 이 보내는 분이 눈치를 채고 그냥 아예 안 보내기 시작하거나 아예 방을 나가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다고 청취자분이 말씀하셨고요. Anaga was saying, but what if they don't have good relationship with the others? I don't think I talk with someone I'm not close to if their messages isn't directed at me.
2: This is bullying.
0: Okay. 네, 청취자분은 그 얘기긴 해요. 만약에 나머지 8분이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친구가 아닌 지인이면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이 10명 중에 친구가 아닌 지인의 관계일 경우에는 그러면 답을 해야 하는 의무를 못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1: 근데 그것부터 웃겨요 저는.
0: 나누는
1: 기본적으로
0: 게?
1: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대화에 있어서 오는 게 있으면
0: 가는 게 있어야 되고
1: 리액트라도 최소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0: 네. Okay, so Taeyeon is summing that up really quickly. He's just like, it's not about acquaintances and friends. It's just like, person to person, if somebody says something, there has to be some type of reaction.
1: 네, 이거 왜냐면 준혁이 같은 경우도 워낙 친하기 때문에 안 그러는 거지 이게 오히려 안 친한 관계일수록 더 신경 써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0: So he feels it's different. Like, you know, with friends, you can be a little rough with them. But like when it's something that when it's somebody you're not that close to, then you have to, you know, type it up a little bit more. So for our listener, you're doing great.

0: 최근 일 때문에 연락하게 된 저희 두 사람을 모두 다 알던 직장 동료 오빠에게 자꾸만 설레는 감정이 생깁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렀어도 전 남친과 얽혀있던 관계라 망설여지는데 이 사람 좋아해도 괜찮은 걸까요? Our listener had an workplace relationship for 4 years. It's been a year since they've broken up, and recently our listener reached out to a guy, the ex, and our listener knew from the company they used to work at for work reasons. Now, they seem to have feelings for this person.
1: Okay, so in plain sense, the listener doesn't work at the company anymore. Her ex doesn't work at the company anymore, but the guy that she's now crushing on still works at that company, and she had to reach out to him for work, and they haven't seen each other in a while. And she's been single for a year. So I'm guessing there's a little bit of time there. But the guy knows the ex. Now, if they're still in contact, we don't know, but still.
0: 이게 정리하자면 이 사연자분과 남자친구분은
1: 퇴사하고,
0: 퇴사를 하신 거고 이제 그
1: 그렇죠.
0: 둘을 알고 있는 다른 남성분은 아직 일을 하고
1: 그
0: 있고
1: 회사 일을 하고 있고. 근데 헤어진 지는 1년이 됐고, 퇴사한 지도 좀 시간이 된것 같아요.
0: 네, 그렇죠.
1: 근데 아직까지는 그전 남자친구분이 그 오빠분, 그 회사 동료 오빠분이랑은 아직 연락하고 지내는지도 잘
0: 그러면
1: 모르는 사이인
0: 모르는
1: 거,
0: 상태.
1: 모르는
0: 모르는 상태.
1: 상태.
0: Yeah. Wow.
2: Wow.
0: I think it's good scenario.
1: 자, the name of the K-drama.
2: 야.
1: 자, 이건 어떤 K-드라마인가요?
2: Yeah. 약간
0: Actually,
2: 아침 드라마인데 약간.
1: 이거 맞아요. 약간 아침 드라마인데.
2: Yeah, this morning drama.
0: I think it cold.
1: 어떻게
2: Oh, the war of
1: 만약에
2: love.
1: 자 봐봐 두 분은요 사실 이제
0: 네.
1: 친구분들도 이제 회사 생활을 하거나 이렇게 좀 사회생활 뭐 군대 갔다 오고 이렇게 이러는
0: 네.
1: 분들이 있단 말이죠.
0: 있죠. 네.
1: 저기 뭐 지인이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이제 만약에 남자 지인이 이제 사내 커플이었다가 이제 이 상황이었다고 쳐요. 근데 역할은 바뀌었고
0: 네.
1: 근데 이제 원래 같이 알던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랑 이제 일 때문에 다시 연락을 했더니 아직도 그 부서에서 일을 했었고 이제 일 때문에 연락을 하고 했는데 그때 못 느꼈었는데 이 누나가 원래 이렇게 예뻤나? 이 누나가 원래 이렇게 다정했나? 이러면서 설레기 시작을 한다고 말해요.
0: 네.
1: 어떻게 말할 거예요?
0: 아, 근데 이거는 모르겠네요. 이게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선 저는 제
1: 성공.
0: 이 의견을 선곡으로서 먼저 어필을 드리자면, 저는 TNX의 러블다이를 들고 왔습니다.
1: 어머! Love or die. 그럼 사랑을 선택하시는 거네요?
0: 그렇죠.
1: 오.
0: 아니, 왜냐면, 아니, 이 본인한테는 놓칠 게 없어요. 왜냐면 이제 X고, 그러니까 사연자분도 마찬가지로 X와 이미 정리가 끝난 거면
1: 아니, 그 1년 지났고?
0: 그 X를 굳이 아 사실 저는 그 기간도 뭐 1년이든 뭐한 달이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어쨌든 그 X랑의 정리가 끝났으면 그냥 남남이고 좋은
1: 오케이.
0: 추억이 있을 뿐이지 본인의 어쨌든 이제 새로운 뭐 미래를 약속할 수도 있고 뭐 모르잖아요. 그러려면 쟁취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심플하게 사랑은 쟁취하는 거라 생각해요. 네, 죽는 것까지 너무 극단적이긴 하지만, 네, 만약에 제가 투표가 밀렸을 시, 우리 노래를 듣고 싶지 않냐라며 어필을 하기 위해 들고 왔을 뿐이지. 네.
1: So he chose their track, Love or Die. And I was like, so you're choosing love? He's like, yeah, I mean, I didn't really pay attention to the how long it's been since they broke up, but they broke up. It's already history. It's not like it's his best friend or anything. So there's no reason for them to, not pursue it. We still don't know if the guy has any interest in our listener either. So he's just saying that, yeah, I mean, choose love, why not? And he says if the listeners did not choose a song, he was just gonna push the fact that it's their song. So that he can get the votes. Okay, Junior, what about your song?
2: 저도 그냥 약간 그런 거 같아요. 남자친구분, 그러니까 전 남자친구분이랑 지금 좋아하시는 남자분이랑 너무 친하거나 막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 사이면 저는 조금 애매할 것 같긴 한데 그것만 아니라면 솔직히 전 남자친구분한테 뭐 굳이 1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뭐 가능하면 모르게 하면 좋겠죠. 그래서 그냥 내가 모르게라는 노래로 선곡을 했습니다. 아이콘. 네, 내가 모르게.
1: Okay, 내가 모르게. Okay,
2: Yeah.
1: don't let me know from Icon was a track. Because he says, yeah, I mean, we need to find out if the ex is still close with the guy to kind of clear the air there. But I mean, if not, there's no reason kind of not to
0: 그렇죠.
1: pursue this. First things, Django was saying that, I mean, step one is definitely see if the crush is still close with the ex, because if they are, then it's drop it like it's hot. Because, 네, 저도 두 분이랑 의견이 비슷하고 우리 청취자분들이랑 의견이 비슷한 게, 일단은 이분이 전 남자친구분이랑은 동료랑 상관없이 일단은 두 분이 퇴사를 하고, 제가 봤을 때 이 우리 청취자분도 연락을 안 하고 지냈던 것 같아요. 이 남자분이랑. 그러니까 퇴사를 하고 나서 거기
0: 그렇죠,
1: 회사에 있는
0: 그렇죠.
1: 사람들이랑 굳이 연락을 하고
0: 그렇죠, 그렇죠.
1: 지냈던 것 같진 않고, 이번 일로 인해서 연락을 안 했었다면 아마 연락 계속 안 했을 것 같기는 한데,
2: 그렇죠.
1: 물론 남자분들은 어떻게 또 지내는지는 잘 모르지만, 만약에 우리 청취자분이 이제 그전 남자친구분도 이제 똑같이 그냥 퇴사하시고 그쪽 사람들이랑 연락을 아예 안 했었다면
0: 그게
1: 불편할 거
0: 문제.
1: 없어요.
2: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굳이.
0: 근데 만약 그 전남 X분과 지금 연락하는 분이 정말 좀 친한 사이고 하면 물어봐야겠죠.
1: 근데 이거는
0: 최소한
1: 친하면
0: 괜찮냐?
1: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이건
2: 친하면
1: 친하면 이거는 그냥
2: 아예
1: X의
2: 달라져요.
1: 베스트, 그러니까 X의 친구가 입장이 되는 거지,
2: 그렇죠, 그렇죠.
1: 동료랑 이런 거는 좀
2: 동료가 아니라.
1: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0: 그럼에도 저는 물어는 볼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당장 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래도
2: 네
0: 매너 지킬 건 지켜야
1: 그렇지.
0: 하니까
2: 너전 여친 만나도 되냐?
0: 괜찮냐? 혹은 아까 그러니까 제가 그 지금 연락하고 있는 분께 얘기를 하겠죠. 나 이런 사이였고 뭐 알 수도 있겠지만 둘이 친한데 내가 지금 널 좋아한다. 괜찮냐?
2: This is America. What?
0: 이거는 미국이고 한국이고
2: Can
0: 뭐
2: I meet your
0: 영국이고 상관없이
2: ex-girlfriend?
0: 인간이 태어난 시점, 인간이 만들어진 시점부터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2: Hey, my bro, can I ask you something? Can I meet your ex-girlfriend?
1: Would you?
2: Would you?
1: 아니, would you?
2: No,
1: No?
2: 절대 안 되죠. 저는 X, 저는 제 친구의 연인들은 X든 미래든 건들, 아 미래는 모르겠지만 X는 절대 건들지
1: Okay,
2: 않습니다.
1: okay, okay. So, yeah, it seems that the members, but Taeyeon was saying that he wants to at least ask. So, if we're under the impression that the guy is still talking with the ex, like he would still try to, you know,
2: Yeah.
1: ask about it so that they can kind of clear the air and then move on from there. Because, I mean, you can't help how you feel about somebody. So, you know, you might want to do that, but then Junyoung's getting a little worked up over the
2: 근데 뭐
1: fact that.
2: 일단은 이 내용에서는 저도 괜찮다 생각해요. 아 진짜 이런 상황만 아니라면, 그러니까 정말 막 갑자기 퇴사하셨는데 X 남자친구분이 퇴사하셨는데 지금 좋아하시는 남자분이랑 그분이랑 지금도 절친처럼 막 지내는 약간 막 그런 사이만 아닌 이상은 저는 상관없어서.
1: Vinny, so yeah, Junyoung was saying that yeah, as long as they're not besties, it should be fine. 근데 저도 동의하는 게 만약에 우리 청취자분만 퇴사를 하고 전 남자친구분 아직까지 같은 회사에 있어요. 그러면
2: 아,
1: 문제가
2: 맞아요.
1: 달라지겠죠.
0: 불편할 수 있죠.
1: 많이 많이
2: 달라요.
1: 불편하고 많이 얘기 자체가 아예 다를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까지 같이 일을 해야 뭐 다른 부서면 몰라도 아직까지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면 우리가 아마 셋다 no 하지 마요 했을 텐데 뭐두분다 퇴사를 했고 진짜 두 분이 연락만 하고 있는 거 아니면
2: 네, 저는 딱히
1: 딱히
2: 상관없다고
1: 문제 되진 않을 거예요.
0: 근데 저는 제전 조건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뭐 불편한 것들, 뭐두 분이 친한데도 막 이런 걸다 떠나서 무조건 이 사람이 이런 거내 상황, 뭐그 사람들의 상황 이런 걸다 비교를 했을 때 가치 판단을 해서 이런 것들 내가 뭐 조금이라도 불편해하고 누구를 잃고 이런 걸
1: 하고
0: 감수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좋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면 뒤보지 말라는 거죠. 네, 근데 그런 게 아닌 이상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들 다잘 이렇게 따져봐야겠죠?
1: Yeah. So he's saying that he's just trying to clear the air before anything gets misunderstood from the start. He wants to just be honest with both parties, so that they can go on without having to. He's being very mature about the situation. 근데 우리 청취자분들은 그냥 사귀지 마세요. 그냥
2: 아
1: 애초에
2: 근데
1: 그 연애를 하지 마세요.
2: 아 근데
1: 누구와도.
2: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게 좀 있어요. 저는 그냥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물론 뭐 사람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되지만 가능하다면 그냥 저는 약간 X에 얽힌 사람들은 굳이 안 만나요.
1: 아, 그쵸.
2: 그러니까 왜냐면
1: 피하죠.
2: 이게
1: 굳이.
2: 좀 너무 약간 물론 안 그럴 수 있지만 그냥 정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조금 뭔가 만날 때더 깔끔하지 않을까? 물론 뭐 그냥 바램 정도.
1: Yeah, he says that he would definitely try to not meet anybody that's connected to an ex, but because you know that's just the clean cut. But you can't help who you like. So in this situation, it should be fine as long as they're not besties. We're gonna take a quick song break, come back, continue on. Right now, it's really close because Taehyun was in the lead. Taehyun 씨가 원래 이기고 있었거든요 with TNS's Love or Die, but it's changed very slightly. So at 47% for Taehyun 씨, and then for Junhyuk, yours is at 53%. But anything can happen during the song
0: Okay.
1: break.
2: Yeah,
0: 언니. Can I say
1: 왜
0: something?
1: 왜 you say something?
0: 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 마지막 아직 시간이 있어요. 우리 노래만
0: 있어요.
1: 한 듣고 와서 해도
0: 아,
1: 돼요. 지금
0: 알겠습니다.
1: 하실래요? 이따 하실래요?
0: 지금 하겠습니다.
1: 오케이.
0: 뭐냐면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1: 오케이.
0: 저 같아도 이 모든 전제 조건은 만남이 가볍지 않다라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1: Oh, okay. So he wants to say that in all relationships, no matter what kind of relationship it is, it has to be taken seriously. So think about that while you make your choices. 경서 예지's on the track with original Color Me In, and your choices are
2: What?
1: coming up next.

0: You want to message me?
1: Go
2: ARIRANG.
3: arirangradio.com.
4: All right. So today our listener has an ex that they worked with. So there was an office romance. They broke up after dating for 4 years. It's been a year. And they both left the company, but a mutual friend that they knew at the company, our listener has fallen for. Mm. And so asking, should I make a move or not? Like, should I don't know how to deal with this. So we have our prescription songs out. Our prescription soup right now is TNX's Love or Die. That's Taehyung's choice. And Junhyuk's choice is Icon's 내가 모르게.
5: How's the boat?
4: Don't let me know. Don't let me know. During the song break, it has changed a little bit. We have Taehyung's at 46%.
5: Low.
4: And then we have Icon's track, Junhyuk's song, for 54%. 근데 wow. 이번 주가 되게 타이트하긴 해요.
2: Yeah.
5: Wow. Why? 내가 모르게 해줘. 우리 노래를 엔딩으로 듣고 싶지 않으신가?
2: 네,
5: 이게.
4: So he's giving you the pressure of you do not want to listen to a TNX song as the last song for today?
2: 오늘 나 오늘 제가 DM으로 불러드릴게요. 녹음해서.
5: 아니, 아쉬운데.
4: He says that he's gonna sing it for you guys.
2: 지금 들려드릴까요?
5: 아쉬운데.
4: Okay, so we do have to close the. Oh, 근데 조금씩 바뀌고 있어. 바뀌고
5: 그래.
4: 있는데. 바뀌고 있는데 우리가 벌써 카운트다운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10.
5: 조금만 빨리 바뀌어볼까요?
4: 9, 8, 7, 6, 5, 4. 3, 2, 1. Look at Junhyuk trying to speed up the countdown. Oh, 근데 진짜 아슬아슬했어요.
5: I believe.
4: It was really, really close today. So the closing numbers are 49% to 51%.
5: Oh my.
4: 진짜 가까워. 진짜 close였어요. 49% 대 51%고요. Icon 51%로 이겼습니다.
2: 감사합니다.
4: 네, 두 분 실제 조언 한 번만 해줘요.
5: 아 진짜 진지하게
4: 이제 진지하게 우리 청취자분한테는 네. 남자로서
5: 네. 진지하게.
4: 내 친구라면 이렇게 말한다.
5: 아, 진지하게
2: 내 친구라면 형 먼저.
5: 저는 뭐 어쨌든 조금 현실적으로 대답을 이제 드리자면 뭐 사실 본인이 이 만남이라는 걸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분이시라면. 사실 어떤 이런 부수적인 것들의 가치 판단을 잘 하셔서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누군가의 욕 혹은 뭐 누구 X에 대한 뭐 불편함 그리고 내가 당장 좋아하는 사람이 가지게 될 불편함 이런 것들을 사전에 고려를 해서 얘기도 나눠 보시고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 So he says that if it was a friend of mine, I would say that you know all relationships, whether they be friend or platonic or whatever or romantic relationship, they need to be met with you know as much gravity like weight as possible. So you know. Talk about it. Have a conversation with this person because you don't want to start off on the wrong foot and then cause unfortunate circumstances later down the line. 자, Junhyuk, what about you?
2: 예, 저는 간단합니다. 그냥 ex-boyfriend 분과 지금 현재 좋아하게 된 남자분이 연락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 한다면 뭐 어느 정도 하고 어느 정도의 친밀감인지를 좀 체크를 해보신 다음에 만약에 너무 친하다 그럼 저는 솔직히 비추입니다. 솔직히 비추예요. 솔직히 그냥 안 하는 걸 추천드려요. 솔직히 사람 마음이 쉽지 않다는 걸 알지만 새로는 접어야 되는 마음도 전 있다 생각해서 그 okay. 상황에 따라서 네, 저는 비추드리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저는 편하게 그냥 만나셔도 상관없을 것 같다는
4: okay.
2: 생각이 듭니다.
4: So he says that we need to check if the ex is still contacting this guy and if they're close then he says no. Don't go for it because it's going to be messy. But if they don't have that kind of a relationship, there's no reason for you not to go for it in any way, shape, or form. So it's completely up to you in that situation. And I have to agree with both of them. Communication needs to go because this could be a really sticky subject going into it because you have a lot of odds against yourself. So Taehyung and Junhyuk are both in the right today.
5: Yeah.
4: But yeah, open communication. You guys are all adults, so you know. Just talk about it. If he reciprocates your feelings, go for it. 만약에 그 오빠분도 좋아하는거나 뭐 마음이 좀 있는다 싶으면 만나요.
2: Yeah.
5: 그렇죠 뭐.
4: Yeah. Go for it. You're not getting married.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만남을 신중해야 되지만.
5: 그렇죠.
4: 지금 당장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5: 그렇죠. 응원합니다.
4: Yeah.
5: Be happy.
4: 파이팅. 화이팅. 그리고 업데이트 좀 줘봐요. 그중 업데이트 하세요. What happened?
5: 나중에.
4: 어 나중에. 어, 좋은데. 나중에 우리 업데이트 좀 줘봐요.
2: 우리가 그 이제 조언해줬던 그 사건 사연들. 사연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4: 네 맞아요.
2: Yeah.
4: Yeah. Please give us updates for any of our listeners who have sent your messages in before, and we've helped you guys out. So, because it was the winning track for today, we got Icon's track of 내가 모르게 Don't Let Me Know, and we'll see you guys next week. Bye.
2: Bye-bye.